0: 我们今天前面正式就叫不下外边的，咱们今天跟你们讲的，全用那些别，这些事情的，这空间，大家都这么干，这人把不行的，接不等的等我嘛事嘞。人们讲，健康多这么松弛些别，过去不切断断不了更好些的。人们讲的，俺老生死等的，恰成了这些生死嘞。我们今天呢，前面生死就叫不下外边的，咱们今天等的，跟你们讲的，全用那些别，这些事情的，这空间，松弛不了好些嘞。
1: 当这个比赛比较近呢，你是东尼尔安都，这样当当下皮，下皮培训黑村恰中在过等的，伊拉尼姆真的皮过山西县里的，皮过的你是东尼尔安都，这样当当下皮，下皮培训黑村能托恰中去把等的，人家想请解释那这个培训黑村的当同学，这轮想玩单呢，这样当当话培训黑村难存呢，初初这个人是中克了困难中，我们中的拉西瓦清楚的查克，得过的查克你见可以送出去谈出去，初初端着不接起，每个忙不当当下皮的克这个很。
2: 忙出几天城里，咱同监控松出去里来些的，村里的忙出了多少个，监控松出去才肯松不休这个班里来。村里乡亲娘的路做的，村里乡亲拿着当当下皮的可等的，村里乡亲拿钱的刚接不监控松出去谈错个，村里乡亲拿着当当为谈错去接，当这个内车等，托人个车去撒不了，里人个交通哪里更差吧？餐车的下不了等，年初不拉是多不的吧？监控松出去等，人家忙喷拉不晓得，当当下皮红口子个呢？
1: 前里间等，今那么简单。前期间接，等等下不去，所以们当兵，俺们带着三位，等等，俺们都没住去的。而且用等等下不去，咱这个培训个混成的单腿熊啊！而且用等等下不去，咱这个培训个混成的单腿熊位，是啷种吃着？才说个松松，才等年就不黑下吃不等，等等下不去，俺们正义。等这个行动下把人熊些的，通过忙不急的下把等，前里年就不了去三这个些呢。
2: 山东三个人所说的啥学习的，产生年久黑下，也取得些个便利，学习吃不了，所以就没等本不接等，吃个你学习看。所以讲咱一个能力，年久把东三到七八等的，产生感受感知些个，刚刚进腾些比了不带了个白乱些了。而且用当当下学习，得去了培训黑村的单腿行为，是啷种情况下可了传扬上了么？山川得去接，当这个行动来得呢，其实么松起了当当下学习，别得啥成些的。如果我们能将忙碰下学习，他不了这个行，将我们的这一组等，可了当这个所接，接上那把啥都学的。
0: 俺这个穷学生，俺学的蛮粗的，历史啥的蛮粗粗的，忙起端起来，俺不得没呢。伢们这个伢们就伢们就讲，托人跟个些人接触，俺们是习不着了的了。这人蛮粗家，那东北特人话的，得不晓得些个话，这是没得话。我得趟休息先把出来，忙起干了这个事情的。蛮粗家，我得趟下皮，你们听不起来这个特休息。俺这个白菜椒俺娘嘞，粗粗我这个人穷可见，工货中的。 不带汤，门喷的太冻冷酷了，不仅喷下皮皮锅，硬是我疼很。搓搓起来，桌布的那不带汤用很坑的，吃了破鸡，满皮通空的，可了用家人把熟悉相当的中子的心里，不仅喷不带汤下皮皮呢，多亏有自己，而且熟悉忙搓鸡，各自不带汤了，松松下接着来。皮锅带家人忙搓鸡，满冻看不些金块门呢，不仅喷的门喷下皮，俺自个讲哎，说个用呢，家人不带汤下皮，全吃卡是皮。 下皮能炖的，说俺俺丢的，人们的不带汤得不下皮皮巴等哎，下皮是可给别戳等哎，娘子不得摸，得不下说，吃了不带娃进家里去吃呢，想等哎，种子的吃的，忙错了说个用呢，人们的不带汤得不下进行哎，第二们的，俺们家不带汤得不下来一次提成的多话等哎，前皮别，即使难得些不嘞，不带汤出不得马路个，等于跟真等哎，切成盘吧。 中了所有门把街，咱都不信呢。谁能参客等啊？南宁吃啥说？金通那拉得办？到位这个街，那是多的嘛。满谷子不蹲等啊。中了所有个桥镇的下皮街边的，我想进等啊。罗南头也，我不晓得没得别忙错了没呢。前面个南城街，前面的从南盘起不起的。门喷下皮，弄出皮坑。出不得那不得腾个门喷是街中这皮呢。立足没呢，幺零年，满进敢送等啊。 出不得那不得疼说，俺这个他们个门喷是接种植皮呢，亲们个不得疼心看那说东西的，忙错接，俺人个接不得疼多的么的吧，肩头动机。人们个成不接这种不能够下皮的啊，我家跟你来的呢，成不了为咱的皮下吃不得动啊等啊，实际种植皮呢，种是不接忙错了看皮吧等啊，成不得那运错可出呢，人们个成不了为等冷话不能够些急。 나제 잡친자 만캄 전에 덕십시에 샵시에 받은에 인근 밤치등에 리폰 덕십시니에 나제 잡친 복바 히스톡숑을식니에 레레비지네 제톤 지톤즈 받은에 제리 만나 고브듭시데 고름 밤치 리콘등에 덴트피바 사츠 시기젠자 만캄 여베 덕십시등에 납득 샵시에 돈춥시니에 로그추르 골풍 사클제 늘라제 모등에 아르 소세 나뜨가 통곰베 나지 타제
2: Rochu, 나클 참전당 리르가 녀총가 릴름 차던다당니 자침 자추비 참전 개강다 니바 돈치 송송시 당디 제목 샤추지 르가치르 잠마당 르가샤 잠마 톤지 잠마 자츠가 잠마치 쳔버톤 나톤 르가브셰 라그니 멈청 용당 자투고당 일르니 가자치기 잔치 제르브셰당 차브다당 일르니 제 총니 총캉 소서 송니 총속 낭전 제시토당 샤십 찰린 현실 샤십 나무셰 바당 비신 르버 자와당 톤지 예진소 샤십 찰린 환이 진소 총화당 침성와징 안주다 전소 속지 참글 샵줄라 동등 나무 동화등 샤십 찰릉 드기지 리그니르 샵줄럭 잠는지 차든 덕통 앞집시니 리르그 비츠럭 종정게 찬타 송중시 자투 니글로드 총둔 지르다거등 타투 총속 속지 자르진 총남등 자츠게 점이 변투지라 동등 쳔법시디 자투 뇨총 총링 코리기 슈고 용니 장소시 유레 멍히와르데 당대 쳔무 샵줄능 쳔점만나 마탕 제직등화등 니르총 속지 제니라 십십시비 참글가 등게지 레니 샤프출 나초글라 선노 니르듬시 유레 데등 차브치게 소크르 종치 총리 스타클 도듬지치 오종쇼 간친업 제르트그스 참글지 콘니 용적 응응 더브시니 망초 지임제르 참글가 나든 텐든 허덕 샤지 이르케치브시
0: 야크브 덴체 데초차 센초아 치브 종안냐네 파렌시 에베 응레 바니 총고자메 소레프셔르다 모르급 셰비아 아다클 하정토 디림터나 당대 센초차 초인네 你那是明白的俄罗斯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克兰街车速的乌
1: Eilang qimtuur jakub denjig yun tankang zhongyik chuyi, cib zhonga nincha shokpar Eilang dang Amir ki zogum jay tunjim ti ma yik tankil shi patang. Cib jirgan yin rngisang gopin charji yopa kilim shi. Jachib jantuk jay tuantar gasub shi patang, shok sosib zogum jay tun nangtun ngibab shi di. Shivdeev tanjig ngonjir shi patang, janzig larsu shi parag mangdang lgi peri yaw tun. Arab jakub namdra ji cib zhonga nincha sajuk pe di, Arab jakub namdra ji zhongyik chaymu gaitig yi, Amir ka tang Eilang gen chisun tsam juk patang, khwar mu tsam tsongkag gun je pi tani zogum je to gobar gasub shi patang. Zhamzhi delin tamchik njig zhalwa tang, sakka ji yinang ftanjig ngonjir shepar chachin nab zangu changgi pi riyaw tun. Ejib jib shenru bui cib zhonga nying sajuk pi ti, Ejib ji Amir ka tang Eilang gen zogum je to gobar di, pansin war ji yichi jesib dak tongwi, khchung tsam gachin shikta jirni. Nyamdi bebi gmangshik sarun jir tpa masil, shibdin khori ngonjir shepar pantung jongar zhebzin yusir. Ketib yib shenru bui cib zhonga nying sajuk pi ti, Amerika tanga yelang gyab zogum je to gupa na sakit jen zachak ganib shenjik saktongwi jimzhi gachin shigin batang. Deli jimul tang shimzhi jib shetim na zolang takshub shepi shetib zangwa yinba ngombarim chon yusir. Palestan je sanzang zhomba khasi yunxie xayi cib zhonga nin zhatuk tak sajuk bete. Zogum je to de sakit jen chikzu takshub shepi ngor zomsan jir rebzhin yoba masil. Gaisara jib zanzong jig zhilwa tang gaisik je Palestan jakub zigna dagzud shibde tang denjig ngonjir shetibab jadruk shi. Yelang gyab shenru boi cib zhonga nin sajuk bete. Amerika tanga yelangge zogum jeto ko ba de sakje denjig tang ftanjig saftin yongor pantong jongwa tang nyamdi la khinon ba tang sakje magmang che kepen la shapship she param danjong sarap chen ni nyamdi la khinon ba tang sakje magmang che kepen la shapship she param danjong sarap chen ni jigim thre tham chig jig jata par rebjin yola so ta arab chip chen ru poi chi jong ani sa ruk pe te sakte jakob ta qav denjig kepen la samduk tong atang jakob so su nangsal sa tun dar sanjuk she pi ti khtan che timtin chi ko te shibde ngonjir she pa tang sakit tang zamlang gab denjig ngonjir shepar rebzin yusir. Palin chib shimru puyi cib zhonga nying sajuk peti, Amerika tang Isra jib zogong jeto ko pa na, zachak nib shenjig saktong atang, pansin wara yechin zigbi gwarim gachin shiyin la.
2: Шуғы үйонгі жемтін көпатын, ғихір сақы жев дэнжіғ дэн ерің фтанжіғ саптын дэг тұңғыр пантуғы ёпа масыл, жечі шевдейтін дэнжіғ ларкін дэг тұң тұпсері.

아니야 그나 바트난 참더니 때랑 같이 토동 다카슨 쉐루 산데 지금 정도가 니스탕 리다던 게 산지르스가 통통 따주이 안 서는 것이 아닌 소는 그때 사임 나름 바트 쓰슴 송지 도흐 여기 같은 고르 싶었던 제스고 제가니 단랑던 고름던 시콘 너무 스리 나르다 티카가 집지트긴 연구 제조가 제출하는

0: 그 여름도 참아 지금 모초즈가 놀디지나
1: 오랜 군전방아 원천 리간데 시그룬 거 마선님리 사살 거선으로 마선님리 사살 거선 어 딘누르 루아 딘제스 직동자
0: 아레레레 다 가선데라
1: 아 가선데라 선님리다 베진 관주원리아 니가 니마치크 샤와나 민콘주 제가 안양 그 뒤초 성강에 나온 추월리 코나 통걸리 코나 타나다 자주리사들 자주 민코 토나 능라담다 지 뜨요가메크 어 다 딘지그라마 그 리카라담들리는 지금에는 중요한 야구를 시고 세토나용 담들리니 참아시오 다 민코 주강한다 아딘지르던 성자 다 자뜨거든모 참아시 필립체 소나다나 단 발히시시다 단나용군리아
0: 선언의 비지나 디초 참모스가 요구가
1: 아 선언의 비지로가 다워다 디초 지금의 타나라
0: 오래래래 되나 선언의 사사 디초 참모스가 요구너라
1: 다워다 디초 지르글라 게마 니시사가 그 단도너야
0: 네래래래 너다 친 죽바오라
1: 아지 젠다 친 죽바오라
2: 땀땅 땀씨니 샘땅 심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그접초
3: 소문은 워스글라 논튼제 강중 셰릉 린츠나 냠브라가 스시
0: 아리 송체 다 체라 송지나 다 민크르는게 나 샵시글 이간다리 로마즈 응고르송즈 탁퍼데 나 칼선 대랑 타고 존지나 다 주어 민크르는게 지금 갱크르바 안다모즈기나 아치르다우크 데나 민크르는게 샵시글 이간다리너즈가 존지나 그게 나 샤와게 체제나 축고 당 예쁘다 청구노고 차르진이나 축고 너무 웃고네 이나 지금 땡크르 간다요 오늘 너무 웃고네 이나 치 참아 가다지나
1: 오 야야 나다 너무가 싫어요 만보 만보였는데 당에 휘즈라 체스틱시 아
0: 레레레
1: 또 친구들 지나다 아주 샤슈아서 전화 다 민코는 아니 만보 만보도 그다니 지금 내 반장모다 영이 런런데 막 간반장모 다야 좀더 시게 좀더 티나다 아주 안간 그나무 치르나다 시간 나 간바자 휠란즈나 간바자 티톤랑 아주 그 속사강나요 그 온추가 리칼리스고 그 트라티나다 신나라 속사강나고 그다 타강난 베고가 딱그 민코는 야라만 주다 각급 치즈요 그 당초 때 커트나 저 뜻던지 당초 때 그라 뜻제리 저 뜻제다 사자강난 베고 베 사자된 베츠데 탄다나 온추 더 게마 타바랑에나 온추 안에스게 그 아다나 뭐 제리아 니우 그 니우 라담도 체다나 니우 라담도 자직치 다 니우 라담도 영 민코 토나 제게 마즈가 좀 들어 정말 체리다 베수가 사측드가 톤레 강에나 당초 그 체리다 구칸 다타 외리 다시다영 하라트랑 주 보차는데 당초 리 온초 민코라 다 사츠니가 베르게요 이제 보사도 뭐 이글란드 존노 당초 된 이글란드 이제 트리페니라 다 카가 하라트라 카다시 페니라 총노 다 수나모터 다니 토나야 다 이부근의 카퍼젤리 셀리다 치세오는다 너무 다 갬반주 단데 조로 메즈티다 야코리 야시스나 당초 리칼리수 다 리칼리조고 그 카브라나 베다는다 안에스 그 당초 니 마탄고 안에스 그 당초 단는데 몰라라 단네 반주 누치다다 아니 트레시리다 그 음초리카 치즐리나다 코스테디 코디르 빙글란 차디기 존디야
0: 오레레레레 니마테 니나 멘코나 존노가 니가 나니 로노 요카메카 온춘체 요카메카 카크체 요카메카 레라시
1: 아제
0: 근데 니츠 탐체 부치쇼가 지론 사모이고 거래라
1: 아제
0: 한체니 아주 지금 멘코나 존노 홀란지나 하산 요나즈긴이나 축고 다른 거 워모다 샤이가 홀란지나 지금 샤이 요 마토나 런던 쿠순 요나 항아모네 워모가 카퍼제위 콘정가 로노 테랑 멘코나 안드긴 요가요 레라시 추초가 와크 지금 샵스가 라카이나 추고 쇼깡치 테니 나 그저 지금 라마이 포즈인 지금 주 on damoge ingina chiga riwaran damoge ingina chiga kaprinda tangdangna chuga yang ti tarak chu ingina chiga shapsi chizga koga chige shapsi ego ga ta na men khonang ga shapsi tamje po rang ga debu ga mu ti hanchen ingina yang arang ga men khur sat chig tali ingina chiga wawi ti tang reu ka manna te chige po ko ni na ni ga lika tamje po ra chiga sa sa sa uz ta mamang la phembi damoge na lika mangaz ga debji u ka
1: ma
0: re 데데데 니니야 카르상 대랑 셰꾸노 마스쳔영 탄자 마스꾸노 샤완데 따와 손지나 추슈가 랑라니노 응가나 크노 시가 역보레
1: 단도모 샤스 유과 멍보 멍보요는데 치가냐스 그 카브나무 동구즈나다 카브르 치가니스 투뚜그때 동구나라때 동구나다 치가니스는
0: 치지
1: 치가니스는 투뚜
0: 어 치가니스는 투뚜 내 카브르 동구나라
1: 아제 젠데 더 카브동나
0: 그래 티한체니
1: 아 자 토니던 그 란지아노 요
0: 자 토니 니가 샵시 오카모 지니 있음 특특거 니 너 파블레 인탕스 그 리와 토나라 조금 모레라시
1: 올랑군 바다르다 시그타 디나 다디가 근데 카브론 정나 모시기 아니 순 특특거 이나라 근데 그 토나다 체즈기 요크즈나 당이 다시 군노 그 지글로나라 담든 주구나 담뜨게 쇼와 네바 담뜨게 쇼와 세나라 조코다요 주야라마라 지간 주구나 바시 뉴구나 축구 바시니레 치크스마 야라마라 고무즈구나 축구 치즈인데 고다 샤와추 강마 요인데 고즈 치크 카버드나 진나라 축구나 정마다 치크시 아니니게다 란데나 담즈레
0: 아레레레레 아니네레 다치 고니셰코노 멘쿠르가 치니 섬트트 더트곤데 인지나 카버드나라 축구 티안체니 다 카르상 대랑이나 아초 언제 사클가 다 침창 리리나나나 이게 먹히는 요놈아 파츠리니나 지가 침창네 하마가 이거 먹히나 아 다 총숙과 샤이초 참마가나 이리시가 니가 나 지금 년치난도 내나 지금 말아 파레이 대통이 너네 런게 리와치스기 요나 담체 보이나 내더니 좀나 죽고무 아 맹크르가 있는 거지나 지금 샵스 고름 뒤 초는지나 다치 고는셔고노 아 넘어가나 샵스는 또건데 나게 쓸거나 나타르고 뒤 한천이 샵스 만나즈가 손지나는 게 참고노 샤싱 거 고네이나 지금
1: 땅이 주 샤싱 거 고네 땅이 아나가니무트 고모냐나가니무다 아갈린주운다모 사드긴주운인자모다 아나가니무트가 언츠드마트나야 운추 체당가 샤시주도 운추토나다 시프주는가 수즈라 게데 천릴라담탄 가스나 운추드나 다나나야 시디 마나오너데 야시구나
0: 다치 코니 카다이코노 멘코나 츠고노가 지금 마나가 나네이나 아가인주노 아드긴주노 나카니무트가스구노 아다 카히 이나 네코란루고요크 하마바스마가이 연 카키 송진나 로르테나 지금 나빠요트가 나빠틀린주는난다 로르테나 침창나가 드기숑당이 라마치인루는난다 마나가나니 이나 나카니모요크 테나 마리리가 샘큼마치가 마리리라 아 강나 강스튼게이나 샵시 보시가 드뷰는데이나 슈미앙크르 소리모
1: 아
0: 디안체니
1: 디안체니다 네 카크르디요 탕동화민콘도스고팅 다 휘란지나 능나 민코로나 차투숑 동장자 다 네크 동장자 다 샤이 수존자 담무테인 동나 마초 아나고르무니블 하사고르타 민코로나 아만바요나르 자시와초 야코레 야시스나 우추고노나 야만바윌리다 초 자시 체즈기구나 니초이구나 아르흐초이구나 창망 추고 완르 다룬데네 지금 세츠존는데 창마시그 시우메크 진통가만 참바 딘츠나 죽었다 참마시 아름메라 니마테군라
0: 멘코르가 땅나 다후단지나 로르다 참바송지난다 딘츠칸 유지난다 데니난고 쿠지난다 영 아조 카르상데랑나 지금 로르테나 치르다 진토한 유지난다 제만 유지난다 너무 욕모나
1: 아제
0: 니에 진츠쿠 하멘 참마츠쇼 멘코나네 레메나 테르기오너
1: 아제
0: 니 코르타 영 망츠코 나네 인지나 지금 야마라 요노이나 다 정말 기가 막히고 런게 산이 강땅 강아 지금 자댕거 젠댕거 그렇게 지금 랑코레나 초코 맹코레나 초코 남제이나 초코 너무 요거더나 니가 샵신데 담제 보이나 다른데 니버터 청고노고 고니나 너무 잘친도 요거 뭐 디진테이나 다 추추 맹코나니라 추추란다 라나나 다리 대땅이 안디 젠통가 만들까이나 다디 대땅이 코소인이나 지금 르메나 코토나 난게 요거 뭐
1: 아레레레
0: 아니네 역보리 테나 타르탈린선달라 젠젠비 아자 치위냥 크나바가용 안디 코니랑에 퍼테나 히고가 티한체니 다른 이나 조망 소르카응에 퍼테 지금 냠죽세고노 아 일란 증고노 쳇그조요카 ただ、これ、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地理、 체수가 나타다 답자치 동계나 고르는데 세가 모레라지 아니 티한천이 다른 이나다 다 문체 타우 손지나 지가 맹코르나니 이나는 거 이오 어르주는 난다 레라지 차나리 양 지가 기존은 난다 안 넘어고 돈다 자기 지기 쇼가 다 가성대란 디 지가 긴조는 넘어고 돈다라 지가 망보망보 오지 마자 양 참나리 레라지 아랑 거 이온다 월송는 난다 너무 인다나 디엔 통통거니 녀때이나 추초 야시나 다 추초가 양 디네 행야먹거나 같이 응요득 체리 용의 나 근의 저스가 아더니 나 치기 월송스가 그 시찰송스 안디 코네이나 지금 민코난 근의 랑치 따뜻고 모래라지
1: 아 예.
0: 단 너무 코네라 샵시 시스급 고나 정말 와가 모래라지
1: 아 예. 다벌 아니우 기운이라 담다다 메크다 진용다 진용주가 언젠 정부도 탄즈나 좀 민코가 통나 진용이우 민코 통나 제종 동무션 당나 오고 칸이야 시라 자리온 정도 담다 멍세우고 시우메가 당이 뜨고다 즈가시 또 쳇즈르나 좀 민코 더 속단즈가 되게 통나 진용이우 민코 통나 제종 다주 사츠니 타웨 당나 치즈다우고즈나 카프르스
0: 아, 디한천이 딱 민쿨 땅 영지 체리용마 촌노 철사문주노 영 멍초 크게 땅 존재나 미우시가 가치노 너무 요탕나 디코르트나 치게트 조이코너 치초고테 지가 고드나 요너
1: 어, 더 응춘다나 고드가 요트 고드 티게 고즈나 저 민코바시 니던지 민코바시 때 체리나 주고 체리 손당 주 사츠나 그수 요너 그수 민코바시 니던지 때 체리 손나단 주고 만나 지고 민 콜라니까 녀던 죽음 만나 지민코 강에나 만나 지그나다 민코 나요나 땐 죽으시자 오늘이야 다요 그래요 장게테우
0: 아레레 클라는 게 들고너라
1: 아레레 티엔체니 콜란즈나다 청라듬도 체우나 청주 아간강체나 총아 간강강나 청 상방도 뜨고가 뜨다다 아는가 죽강한 주나 땐 죽을 체나 총나라 지금 체면년 잠보다 뉴르크자다 리카리스고 르크자다 모다 아녹스고노 담다 나 체면년 담다 잠바는 그 체년 남년다 주 시가 살아가라서 미시나요 시가는 뜨뜨데 카브르당
0: ཁྱི ཕྱད མི ཁྱི Minkor dem chukumu
1: yo
0: a lord mug cheshwa nyen ka onog demo ga nang ga tikwa thontana gonum ga gothena chuk gonsen de na chi khapar jeyda tang nani mug wa ka cheshwa nyen ka yo ka ji ta ji tang na khge a lord nan dig gona yo khge deli da tang tani ji na ndeo ka man khon tu gonde na jest ge da tang ski ji na chi ga member ka na chi nepal lang ge onju ndamo ge shapsara chu jup ko mu sa ma sa ge ani ko
1: adam mu ma yo na ta ni ma 아리리아 산토 정도 되면 되다 니마 아리리아 스티레니리다
0: ཁྱི ཕྱད མི ཁྱི ཁྱི ཕྱད མི ཁྱི ཕྱི
4: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환주의 직수의 결지 사플샤제디 존늘드종니 환주의 직수의 결지께 니틀니반돈플시키 청좀제초체 초돈리 시치치다먹바 직지비 쇼용니 결지 사플시비 람티타비오바당 환주의 직수의 결지 사플샤제 존늘드종니 환주의 직수의 결지께 니틀니반돈플시키 칠남셰시이효알 아랑질은 다니엘 제초랑디께 토미 디름다니오바당 다동은 디나랑 부르니제 임비 제르시아르 야쿠케 니츠라 게르도쇼

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我是李成哥。大家好，
왔던 습도동 이제 탈항아리 나르비 장굴은 중국 수진 발마 수동 님들 야킴니가 존진근 탑진 해트서 송셰 바등 소진 자시 달풀 동화 잡슬 탈 판친 이치 삽던다 동화 뇨츠문 동당 첨터 된적 머츠 수 잡군 그냥리 등 습도 동화 중국 등 발미 화음주르 달름 즈긴 라근들 등 습도 동화 등 야킴니가 등럽 전 즈긴 라 샴등 할리를 보신데요 수군이지 수군멍 텐주라 주군덕 담 습시 된 페이지선 로진 비 야킵가 더문 케이판 송슝 등 장장 리긴 팅거 골라시비 지슝 말릉 즈그 근데 동기

야 다들 친담지 응님이 나 청무시 저서 최초 정말 대모이나 저시 담비 혼도름은데겐 제크크터니 다양을 추츠만 아츠 탐마강노게 히르게 세라 청청르데 처음은 오스클 롱틴제 나 청스비르가츠 타퉁린스능니 산던좀송 나나 저버 청청처당 가다샤지가비 렌슨데겐 돈슨바 아치노르서인 할리라 추부지 야디나 주부총총 정말게 저실 소행근근이 여러 총나게 소식의 공성게 디침등 냠데 아주 디침등 모습근능니 영 린친등능니 한든 좀이다 당니 소식의 공성아 로주게 거급성논데 나랑가초 첨부치기 열라 라드친담게 주부총총 저영 대비인비 헌된시에 야 저번 청청서디나 대롱너자 다빈님오리 린슨드그 차지여비 년큰 저번 청청 뭉아스가 전해온지나 다 나충스비에르가 스크 린슨드 디난스가 다통예기오니나 정말 그 사우이리 히지리라 나충스비가 스느 장크르리리그자 다와땅 잘흑바자 바송지그 시투그 차출라는 아땅 까나치니 차출트크와라 다통세기오니리 디나 디릉가 자다윈닝가 나충스베르가 쓸 타통린슨드가능아 아직은 카르신더 주보 총총설에 조끼 드긴지르가 참바등 티바가르치가 참바 르그비 가르쿵가 참바지 참바 총목숨 고득시율 디릉가 조끼 드긴지르가 참바 총은드가능아 손훈 워스클라 롱튼가 런츠그능니 양체더 주보 총총 남가 헬마 고득시요노인지나 로브리지마 총총 소저 체릉 사무글릉노가 레잉 신제 메톡세니 레잉 헤모즈그라 데문 다룽 펀스고 조마글릉노가 레잉 흐세르고 응을고 세르고노가 레잉 헤몬데니가 고득시요레 대간신이 데릉 린슨 타퉁거글름질리다 땅니 영초키 드긴저가 잠바 청문데그능니 아릉가 릉익근 젠퉁 옴지즈리 자득시요컨 그쪽 총총 유나잉 갑통니 린슨 타퉁거글름나 페퍼가스시 린슨 타퉁근거 카프릉증 특거든지 득승이르게 섬든나나당 특거든지 득승이르게 섬든 티노 쪽 총총 정말게 일라사우르즈모요라 야, 드니 참바 그니와 인지나 영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들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들 인지나 저보 청청초게 담 하르치크 타근 준통 몸사거스다고 청청즈래라 디나 디른 린슨 타통거스글음니 어른거 담 하르치크 타근 준통 몸지세르킨거 저보 청청요나 디다스타니 좀다당이 따득스가 역화스게 좋아치그래와인 레드간치니 때는 티바가치크 삼바 정문대근은 아직은 주보 정충처래 어근 쇼바 제롱룩이 삼노그 초롱머르 회신큰니 화신노그 아영슬제 쇼바 세르고노그 포시그 사대비 대비청대근은 주보 정충청머르 티바가그 터등마세니 담지 집시에 쓰이열

Retina, Stamjin de Algon Yunkin, Shaki Kung, Dropo Chung Chungja, Manuas Yogi, Get a Dropo Chung Chung, Sorin, Arunichi, Stinogal Hashi, Lodi, Tucker, Twenty, Dropo Chung Chung, Sotang Yan Chulishan, Do Kung, Stamjil Yuna. 하신도 렌슨 타통거스 글름라 페퍼 갈세시 렌슨 타통킨가 카브릉정 드그든 치그득승 니르가 섬든 나나당 드그든 치그득승 니르가 섬든 드인 드한치니 주보 총총 세천나 남진데 담회시 조가니 샤파시 조키니 어종르 렌조영 키나가 도모가 주보 총총여나 하신도 렌슨 타통거스 글름라 페비다 당이 나츠등 냠데 로시가 공승으로 버갈세시 골라 차샤 Ya na chung zhubo cho gan juba cherung lag ji da lhapsi deb chung bayang si ji shukba sirgu nuk deb chung dig tumi lungshi ga chuna shka chan da mungzik shay yuk. De yung dirib ji ponjir tang jizhu peji ji waf tang shtani hisha tang da chen yu cil anyan chi na chula shtani jila lang chukbi dirib hita lhebde. Shji pomo dang luar ganshun mebar changma kapar je ganyan tong jaman de sheng rovi dirimdar. Ipi debchung danda shi ban na rgewa chenpo tomen je dangchul gengyang memul onjeng pan chenpo mato jeng onul gengyang yue misil nyambi yechi hgi debchung de nachung dobo nam je jenghar darwa lg dasir. Ya dina derung debchung dag nang ni 아직 주보 총총 저등 냠줄리 조그 데브 근데 담줄인지나 미부 없이 든 서고노가 참반데 그는 그 대파가 그 터등마 서고노가 담줄인데인

0: 야적 보충 청소 티파가 그 타등마스 읽고 노게 담질 통통데 아직 읍셀이 잘성와 야 되나 티파가 뜨지나 영 조보 청청치 티파가는 아직은 말라리와 그 총티제 멍이노 정말 기성와 뜨거운 천이 아치 뭐 드리 젠식당 영나 존지 젠 형수도 젠즈가 회선 문화즈 회정고지나 조보청청서가 연락하노 도물 물아리 바인지래라 야 되나 물아리 바그 남틀고 용큰 얼그용큰그 조보청청잉 문화즈가 요지래 아래 티파가 그 특등록급식이니 돈득 찾으시면 당스 디코르그 담질등 남트르 힌도나 조보총총체잉 아른그 산이 지츠말라리와그 남그르등 남틀라스가 사이다등이 회록세지 제메닌 대간치니 등을 지밀렌스능니 아치그 조보총총처를 맡았다 티파가그 제트르 뉴시그시비 담질세제인 야 되나 참는 아츠 정말 냠게 저버 총총즈게 샌노게 코리그 송초부 영나 지금 코리그 송초부 타니 아다 담회 정이다 등이 샤나게 담실 통즈가 년주엘
1: 야 다데랑 사색 정만 좀 시고모 오셔 박탐 그 하산다니 아만나 좀빈지 친소기 덴튼 착갑다 카자리 오타성기 가르거든 좀이 가야르는 뭐 잡득산다니 니로 송코리 송집 극탐 회조 직회지나 사람 송잠능 속하나 체로 속한 법 접저요사 니로 송님이 쫓긴 좀사 로로 쇼더지자 좀 치사 오야 다사 조조 사체메 동거 좀 너가닌데 아니 신체 블라미 치르거자비 사토브진 혼보가 타타리 사탁성 거천데 넥소치베 고나 스테컨 커테세 카니흐터마닌 메마첸 보브르흐테 카글로마닌 오야 타우르기 사르저랑 악츠마닌 온토르컴 거트드긴 절로마닌 뿡키르징 다우드흐초 이고니 손당 카첸 보르드흐초 이고니 흐셀릴리그 누구 산데 너랑 리젠 더 송고니 너랑 쇼젠 더 치고니 뿡킴 더 코토가 카닌 페마닌 손당 상가능 아뜨긴 페마닌 더 가야라르 곰제긴 페카타르사 더 마르첸 예거르르 브직사 오야 사랑 쇼크세르응으르 저랑 쇼마 쳐자쳐 스테크르니 미셰 맘뇽누 멘토 모테크크 맘뇽누 너른첸 난좀 극테사이누 너르그나는 아금 종사이누 너메 토그나르 자그르치사이누 너테르체맨 차금 종코이누 너 쇼난 잠능 십데요너리 너 마숑나 머게 토크메요너리 오탄고 너그미야 쳔미라 너 토그나 차르고 카르지마니 너 코나 딘저체지마니 카머테슨 파나 사고노 마름 자책테르체 파나 차고노 마름 오야 탄고즈르나 그냐 이그시고 컨커세만자 이그시고 타그나그 카후이라 시카차망난 차조즈너리 시카파랑나 차조즈너리 더그탄드 무즈컨 삼직주이
2: 야 리야 다디 나니 테랑 자크르케케 고브지 송아라 바티 응토니 사산드라게 쫀동이 도암 커제린 쿼츠기 세콘카루 토이 달리지우셰네나 치그남 트린 사즈고노 시그사 트린 사즈고노 짱거체 모르고아냠 사즈고노 샤카르마 타다 사즈고노 커르르게 사은뎀나 몰음 커르이 쿠커치 사즈고노 나쿠다 냥네스나 우르타 니게 체콘치 사즈고노 따데는 제 고르치긴 사즈고노 모세나르톤 고르치긴 사즈고노 머치기브제노 끈지르타 사즈고노 우란 꼿크나 호마냠 사즈고노 우란 다모엔나 냠게엔노 즈고노 룰로카샤나 냠게샤노 즈고노 키파잡저데메오노 호우 헌토 치세오노 시머컨라 담니스 비치그름셰노 즈고노 고모 므가블랑이 시그토 탐페노 즈고노 Читон не тонин торчин сазгону, уртым жалиса паңортык сазгону. Мыгар татуны жена зону, уртака кэкэркэ жена зону. Унганда на чондо сазгону, доямана чондо сазгону. Karuche tapa na sangi karmu oma razgonu urti na yigna zonu tona shemna zonu na kuta nyana tsena garui kuki tsugdan razgonu urti na tsugna zonu tkina tsomna zonu shirtgo ma chekan se sazgonu girdgo thamba nyamjig se sazgonu ala chin che kurdip tan sazgonu khonchin che rdi jig sazgonu da kari zitana tse kugde wa cha thamba ore tse kugde wa cha thamba zitana pajan ka pa chi se ma jan cholor dem se ki pa jap cher dem me kho khor to chi se kan irti na joni no sonar joni ai na kari ka koni tino na kan sang ka choni kan karu gur cher go ani mo ni go ner da ni gi chalam chlo ni je la me gon por go ani mo ni tul gur tan ela chirap chlo ni ai na jar jung kun no ni tino na tog zak kho yo ni no jar jung kun da ma tnab da ni mar yo tog cholam ka ni Тахари балар гуани мони мил жанг жави цолм гони хоу гордес гону кяга тонс гону хтоб жгал уртагу жасаз гону гато чарцги руго жисаз гону машг малун жгу жасаз гону консом божози ке квасаз гону тахари чим банна пом бисаз гону урчига нам торшем матерну се гордг жптг матернунда се кугди вача там баури машанан думек чэни кварганаре мек вообще кэнцан цмени тенгэж молуйни я
3: чупу чон чон нала анава юртан ни чела гонцэр чеви хтам дилала
4: чупу чон чон нала симба юртан ни чэрэн ехэн чупи зэрэр чэлэ
3: nga chu nyam ta na chu si pi ar ga chal tan ju
0: ya to ba chung chung cho de na cham de ni ng a chu chung ma ge nyam ge de rang ge jo ki ting jer ge cham ba chung de ge na go ju si yo no to ju chung chung che rang la mu ge lang no ge pa mi sim je me tok ser go no ge leng he mon de nyam de ro nyong thang si xia

0: 야 나청주보서 데나 신행아 처 못터 데른게 나청시베르가 칠 타통 렌슨데게 참바 흐슴바 아르비 카르콩게 나시게조엘
1: Hidden

야, 형님이 나 총 시적서 등 주보 총총치 샴든지 파마남바 대른 그 나 총 시비를 가슬린 쓴다가 참바 악슨바 르비 가르쿵 그 능도 최초 등 냠출 이쪽 청청 호시 타제 희샤인지나 시프르 예튼 등 스톤킹 세기비 가친정신거 거거 희샤즈가 통즈기엔 야데나 데릉 르비 가르쿵거 참바 청원데거나 토머 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클스니 참청 호시 타케 담지즈가 따주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데 고모 치 토머 참득 총드르식 신유르 칸가게르긴치 최치시프르 드그마조비 나치요반자 스카프트글리 카르 치글라잉 드그마타비 다나 함브르타나가 시스르 일라로비 람브르니 시비 아정가 아말라 아마 에게르긴치 데릉 침득 촌득 토니 쳇서거 다제립디스 아민할라 아릉흥 메브르 차흘 지글마당 냠드 므치 훔나 카지시 어젬츠나 진짜 용제 토마 섬첼리 미시비 현정네 치 머즈라 에게르긴 공초 첨부 릉득 비소 온징 코미 아릉가시프라 아겔근지 촐라 흐줄시송 아메시트 코미르 촐라 스크프트글리 카르마 시글리 도마츠물 다타 카르 스므라 도츠송 아마젠트징 촐제 아마응아르 예환지근드게 어젠츠네 진짜 용리 아메시트 지급 야트 요비레 지실 아고모테레 아미 랑게 시팔라 사마 테르 마기브레 시피 아르가르가 토팅응니 랑게 쩨고니 니 카르율 아니 시파레 람신 시바디 롭충라시 영 쳔드 쳔드 쳔송 게르긴치 퉁디 정저 지근지리 진티 포마 응압지리 초치시바 응 집제 시집바리 니삼나 체집시비 로르글라 슈준시오나 탕가 다 판킹리 흐득실시 남직가 지실 일라로비 람브르니 코미 므그체 응물탈훈 인영 코무 일라 톤바나 시비 카르트니 쪼브르다니 시트 데릉아 Gergenji, Chimdag Tsundir Tangni, Kichula, Arewa Chimbu Jang Yusir. Gergenji Tatung Shajir,

야 형님이 나청무시 저거서 대처적인기 영 대른 그 나청무시 배가츠 타동 렌슨 동슴다 닌저그란타 렌슨다 그 좀저그 바등 돈슴바 노르초등 좀저근간 크바 자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시치프타클와 존머른 친등 응저그 대릉니인 등지미 렌슨은 나초 영시른자용 따디무시.

0: 시오 다 민코 유강한테 다 아딘지르 상자 다 자터 뭐 상마시 필립 최소나 다나 단발히시 다 다나용군디야
1: 살랑네 피지나 디초 쳔모스가 안주고가
0: 아 살랑네 피지르과 다워다 디초 징무가 타나라
1: 어 레데데 데나 살랑네 사사 디초 쳔모스가 안주고나라
0: 다워라 디초 지르글라 게마 니시사가 그 단도나야
1: 레레레레 너다 친 죽바오라
0: 아제 젠다 친 죽바오라
2: 땀땅 땀씨니 심땅 심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흐접치
3: 송은 워스크라 농친제 강중 셰능 렌츠나냐 브라가 스스
1: 아리 송체 다 체라 송지나 다 민크르는 게 나 샵식을 이간다리 로마즈 고르송자 잡버데 나 칼선 대랑 다 존지나 다 주 민크르는 거 지금 갱크르와 안다모스기나 아치르다우크 데나 민크르는 거 샵식을 이간다리너즈가 존지나 그게 나 샤와가 체제나 축고 땅 예쁘다 청구노가 차르진이나 축고 너무 고네 이나 지금 땡크르 간다 오늘 너무 손에 이나 치 참아 가다지나
0: 오 야야 나다 너무가 싫어요 만보 만보였는데 땅에 휘즈라 체스틱시 아
1: 레레레
0: 또 친구들이 나다 나 주샤시와서 전화 다 민코는나 님 만보 만보도 그다니 지금 내 반장모다 연이 런런데 막 반장모 땅에 좀더 시기도 좀더 특나다 나 주 안간크나무 치르즈 나다 시간 나 간바자 휘란즈나 간바자 특선나 주 그 쪽사강나요가 주그 리칼리스요고 그 트라티나다 신나라 쪽사강나오가다 그 통화강남 배구가 딱그 민코는 야라만 주다 가크 치즈요가 당주 특크트나 주 저당지 당주 그라 가트게리 주 특제다다 사자강남 배구 배 사자된 배층대 탄다나 주도 게마 스타바랑에나 응추 안에스게 그 아다나모 제리아 니우 그 니우 라담도 체다나 니우 라담도 자지치 다 니우 라담도 양민 코트나 제게 마즈가 담 들어 정말 체리다 베수가 사츠드가 톨레 강에나 당추 그 체리다 구칸원다 타 웨리 다시다인 하라트랑추 보차노르 당추 리 응추 민코라 다 사츠니가 웨르게요 이제 보사도 뭐 이기란지 전어 당초 일단 이기란주 이제 트리페니라 다카가 하라트라 카다시 페니라 총나 다 수나모트라 다니 토나야 다 이분은게 카버젤리 셀리다 치세오늘다 너무다 겸반주 단데 주로 메즈티다 야쿠리 야시스나 당 주고 리칼리수가 다 리칼리조고가 총란치 뜨냐스 카브나 베다는다 안에스 그당주 니 마탄고 안에스 그당주 단데 너무 라라 단네 반주노 치타테 아니 트레시리다 그 음초리카 쳔리나다 코스테디 코디르 빙글란 차드기 존디야
1: 오 레레레레 니마테 니나 멘코나 존노가 니가 나니 로노 요카메카 온춘체 요카메카 카크체 요카메카 레라시
0: 아제
1: 니가 니츠 탐체 부치주가 지론 사무이고 그래라
0: 아제
1: 한체니 아주 지금 멘코나 존노 콜란지나 하산 요나즈기나 축고 다른 거 뭐 뭐다 샤이가 콜란지나 지금 샤이 요 마토나 런던 쿠순 요나 항아모네 뭐 뭐가 카퍼제위 콘정가 로논 테랑 멘코나 안드긴 요가요 레라시 추추가 와케 지금 샵스가 라카이나 추고 쇼칸치 테니 나 그쪽 지금 라마이 포즈니 그주 온 넘어게 인이나 지금 리와란 넘어게 인이나 지금 카프르나 당당나 추고 양 디타라 그쪽 인이나 지금 샵스 치즈가 코가 치게 샵스 이고가 어떤 나면 코는 거 샵스 담제 버는 거 접고 뭐 디 한세니 인이나 양 아는 게 민쿠 사츠들이 인이나 지금 와비 디탄 레우카 만나데 치게 포코니나 니가 리카 담제 버라 지금 사상 사우즈 다 마망나 팬비 넘어게 나 리카 마즈 접지오가 Maridit yang ini ya, kacang terang saya kuno. Mas cenyong tanza masa kuno. Jawan dat tawa sunjina cucuga langlani no, anggana kuno siga yakbore.
0: Dan demu sasa yukwa mengpo mengpo yo nerenda, ciga angin zga kabinamu tunggu zna da kabir ciga nisun tutuga da tunggu nerenda.
1: Ciga ni yasim chazi?
0: Ciga ni yasim tutuga.
1: Oh, ciga ni yasim tutuga. Ne kabir tunggu nere?
0: Aje jende ta kabir tunggu nere.
1: Ngare, di anchani?
0: Ja thuni dan ge ran jiao no yo.
1: Ja thuni ni ge shapsi yo kemo. Ji ni sim tik tik ge ni da phala yin tang ge riwa tonara chukmo re la si.
0: Olang gun ba da ro da si ta di na da di ge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xiangpang de zhe ge zhe de da anga ju gan ju na den zhe ge qian na chong na ra ji qian men yan zhe mo da ni wu le xia da li ka li zhe gu le xia de mo da a lu xu gu de mo da na qian men yan ge de mo da jian ba ren ge qian yan na men yan de ju xi ge sa ra ga ra zhe me xin na yang xi ge ni sun te zhe ge de ka bi de
1: 你有刚才吃那吃那那人家提什么啥弄的吃个人家那门禁那是个弄提什么有点感情什么提这个的那卡不就提等于吃吃那么吃那稍微等于给提吃那么吃那啊对他给刚才谈过个那么过年了因为我都那吃过没了是哎呀呀呀那对对对对对对明空的那里蓝特然后不送的那样这个老的那么个吃说这个老板我都没给那懂得感情的说他那那么那感情的说他那你是就为那吃过对那这个他给那吃过这个
0: 고는디스네나치카다지나 민코가 낭나 니가 슈아시가 년 카요노 도모 내숑지라모 도모다 시가 요고요 도나응 추가 샤오고 토네야 나 토나응 추 카브동나 조샤와 고시사야라 카브동 카브동당다 사츠 도나 베구메나라다 영 도나 디초라 도모 자리 사츠 때 외당 디니다 만발라 도모 디다 만발라 도모 디가 치중나 시르탕게이나 민코르다 통고노가 람터게이나 고름초이나 땡클가 사츠게 되니 마르토니나 민코르다면 조고모
1: 이요 알로르트 머그 체슈아니엔 카요노그 데모가 난가가 디크와 톤타나 고름가 고테나 축고 콘선데나 지 카퍼제베다 땅이 나니 머그와 그 체슈아니엔 카요거지 뜨지 땅나 크게 알로르트 난디고나요 크게 델리다 땅이 다니니나 데오카 만칸 뚜꾼데나 제스티게다 땅스케니나 지가 아 만바르카이나 지가 네팔랭게 온주 너무 샵스라 치쇼 접고요고모
0: 马萨个，阿尼哥阿德莫玛用那达，尼玛里些，几个人里达，嗯，人家里面特个。啊，两个，对那达，明库能个那啥些那出个的，西个安克西个七个，列了些，啊，这等个那出，啊，打破那出个，啊，攻个那出个这个，那些伢伢个，这弄个拆迁那出个，你过年怎么的，阿啥个？
2: 当初明库托个，李祖阿他妈些个拆迁了些个啥个，路里些班，好像就那达过来那出个那。
1: 啊，对对对对对，出啷个，十来块的，十整，卡上的啷个里卡里乌诺里，俺们的当年伢那，阿啷个小安的托工的伢那这个，南西诺，伢那没特的伢小安的。
0: 효리랑배빠이죽은디초스문땅에나죽고너무니처머리다롱냠금해라아냥금해그다샤완드리그리그다샤완드숑지가지가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1: ཁྱི ཕྱད མི ཡོག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ᱛᱟᱱᱫᱤᱜ ᱛᱷᱚᱱᱟ ᱛᱟᱱᱫᱤᱜ ᱥᱤᱜ ᱥᱟᱱᱟ ᱪᱤ ᱯᱩᱡᱚᱱ ᱫᱟ ᱪᱮᱨᱮᱡᱱᱟ ᱟᱠᱚ ᱦᱚᱸᱫ ᱛᱷᱚᱢᱟ ᱫᱟ ᱥᱟ ᱟᱹᱱᱤᱝ ᱡᱤᱡᱮᱱ ᱛᱚᱢᱚᱱ ᱡᱟᱫᱟ ᱢᱤᱝᱠᱚ ᱛᱷᱚᱱᱤ ᱥᱟᱥᱮ ᱫᱚᱱᱟᱞᱟ ᱥᱤ ᱟᱡᱠᱟᱞᱟ ᱥᱟᱜ ᱥᱤᱜ ᱛᱟᱱᱫᱤᱜ ᱛᱟᱜ ᱛᱤᱜᱞᱟ ᱜᱟᱱᱤ ᱠᱷᱚᱱᱡᱮ ᱪᱤᱞᱟ ᱢᱮᱠ ᱫᱚᱱᱡᱮ ᱪᱤᱞᱟ ᱢᱮᱠ ᱱᱤᱜ ᱞᱤᱴᱚ ᱛᱷᱚᱢᱟ ᱥᱤᱜ ᱟᱠᱚ ᱦᱚᱸᱫ ᱫᱟ ᱥᱤᱜ ᱥᱟᱜ ᱢᱤᱝᱠᱚ ᱱᱟ ᱭᱚᱱ ᱱᱟ ᱫᱟ ᱭᱚᱱ ᱥᱟᱞᱟ ᱪᱤ ᱯᱩᱨ ᱟᱱᱡᱤᱡᱣᱟ ᱜᱟᱜ ᱡᱤᱛᱤᱜ ᱱᱟ ᱥᱤᱠ ᱛᱟᱝᱭᱟ ᱨᱩᱣᱟᱱ ᱡᱟᱢᱩᱡᱮᱱᱟ ᱛᱟ ᱥᱟᱱ ᱧᱟᱝᱡᱤ ᱪᱟᱝᱜ ᱚ ᱛᱷᱚᱢᱟ ᱥᱤᱜᱛᱟᱱ ᱫᱟ ᱢᱟᱛᱷᱟᱫ ᱟᱡᱤᱱᱡᱟ ᱤᱪᱩᱝᱭᱟ ᱨᱤᱣᱟᱭᱮ ᱛᱷᱚᱢᱟ ᱜᱟᱨᱤᱱᱪᱤ
1: ᱟᱨᱮ ᱡᱚᱱᱪᱮ ᱠᱚᱴᱤᱱᱪᱤ ᱛᱮᱨᱟᱝ ᱪᱩᱝᱱᱟ ᱡᱟᱝᱡᱩ ᱭᱟᱱᱴᱮᱱ ᱠᱟᱱ ᱣᱟᱨᱠᱮ ᱞᱚᱱᱴᱤᱱᱪᱤ ᱠᱟᱱᱡᱚᱱ ᱥᱮᱞᱟᱝ ᱞᱮᱱ ᱪᱤᱱᱪᱤ ᱤᱱᱟ ᱪᱮᱨᱟᱝ ᱞᱮᱱᱪᱮᱱ ᱡᱚ ᱫᱟᱱᱥᱤ ᱱᱟᱝ ᱫᱟ ᱛᱟᱝᱤ ᱡᱟᱪᱤᱱ ᱭᱟᱱ ᱠᱟᱱᱟᱢ ᱞᱟ ᱛᱟᱱ ᱫᱤᱥᱟᱢᱵᱟ ᱜᱮ ᱞᱚᱝᱩ ᱪᱤᱠᱥᱢ ᱜᱮ ᱨᱟᱝᱫᱮ ᱪᱚ ᱥᱟᱜᱱᱟᱢ ᱪᱮ ᱛᱟᱝᱱᱤ ᱛᱟ ᱢᱮᱱᱠᱩᱨ ᱜᱮ ᱥᱟᱯᱥᱤᱣᱟᱡ ᱜᱮ ᱱᱟ ᱪᱩᱠ ᱠᱟᱨᱥᱟᱝ ᱫᱟᱨᱟᱝ ᱤᱱᱟ ᱢᱮᱱᱠᱩᱨ ᱜᱮ ᱱᱟ ᱪᱤᱠ ᱥᱟᱯᱥᱤ ᱱᱟ ᱪᱤᱠ ᱜᱮᱝᱠᱨᱵᱟᱡ ᱤᱱᱟ ᱪᱩᱠ ᱫᱚᱢᱩ ᱜᱮ ᱱᱟ ᱞᱤᱠᱟ ᱡᱚᱢᱱᱚ ᱜᱮ ᱴᱷᱚᱪᱤ ᱱᱟ ᱨᱟᱝᱱᱤ ᱪᱤ ᱱᱟ ᱥᱮᱱᱟᱱ ᱫᱚᱱᱚ ᱜᱮ ᱥᱟᱢᱛᱢ ᱢᱟᱡ ᱛᱟᱱᱜᱟ ᱞᱮᱱᱥᱮᱱ ᱫᱤ ᱴᱷᱚᱱᱤ ᱱᱟ ᱠᱟᱫᱟ ᱤᱛᱟ ᱱᱤ ᱭᱟᱝᱪᱤᱨ ᱪᱮᱞᱟ ᱛᱷᱤᱡᱤ ᱪᱤ ᱥᱮᱱᱮ
0: ᱟᱞᱮᱱ ᱜᱩᱱᱡ ᱢᱟᱝᱜᱩᱞ ᱢᱟᱞᱟ ᱠᱚᱣᱟᱨᱮᱱ ᱪᱤ
2: tang tam si ni sim tang sima bi chu tun tang tun ga lang ni li tang li ge chu
3: chong na wo shi ge la long chen jie gang jong xie long lian chen da nian bu ra ga si shi
1: za shang ti bi san ke lan ji de na de rang

0: 야 쪽바 데모
1: 데모 데모 돈슨바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오야 렌슨 디노니 돈은 바 남카가 얻었던 게 요나리
0: 남카가 돈은 땅 거다노
1: 오 야야 과든 치티나 남카가 돈은 크는 거무터 통지 막는 스마트 고비비 맞다
0: 어 렛음에 고 남카가 돈슨 선은 세네르즈고
1: 오 딱 돈슨 선은 이나르 치고
0: 오야
1: 야야 야 돈은 바
0: 데모
1: 야 데모

야타나 나치 깜디 테릉글이 쯩데 그치 토멘 참빌르 제랑 콰심 야글랑베 야라 고브스스 군우고 말냐 몬데 티타타 다데 티치 켄담나 리슨달라 산지비 산큰 한지 운지냐 넘던 버주일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소 많긴 해 근데 그토가 더너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소 많긴 하다 진이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소 많긴 다 사가지 지거라다 원다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다 찍찍지 하다야 너 간모 송거 덕대나 캐니 얻득지진 요거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1: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칸트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룩 거라모 난 나쪽에서 너나 계속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맥 나 가모랑 아니가 너네 덴톡치 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땅 니라 능가다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 때
0: 야다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만 이래
0: 망가모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슈깡르 콰르클 나나 장송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그신 용캄트나 장송만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스가 숨가 갑다스 이지 이런 게 손 손나 쓰고 살죠 주니 남극 사차 뜨니 쓰고 손이가 니르다니 사고 관이가 좋아심니 뜨거 쓰고는 앞자 땀고 젠뜨기 나금 풍하고 그 조화리 샤나에 나스게 지어지가 좀 오셔나 셰시엠 지금 과금은 돌아온 조시아 생인 남금 무슨 지들 시작군네 사원이는 말은 앞처럼 귀인 정도니 미시니 상게 정도니 치미시니 뜨무가 사카르 그면 이르지노 다스톤 시나 카카르 마프나 샘샘 귀신이 점선 떠모레다라 단단히 지금 미시금만 청고지 달인 돈돈도 이라 좀 오셔나 담만은 나르기 지메크 타코나 수지메크 오테나 다 좀 오셔나 테랑 손손나 이게 카오파상그 담니친 세르크르나다 키친지암 소송나다 뜨뜨 귀아자친 디비지아르기 요카냠손 난긴지아르기 달리 나자이님 주마뇨뇨라 오니 쵸마르코코이 달리 단단 윈트사이 모르지윈트티 달리 담고 키산 소즈크르니소 셔나가 츠숨샤죠칸다니 콘소 휴뇨냐다니 미친 모나 톤나 티츠한제난다 치친카토나 탄제나라 요네 점선토 모레다라 다연종먼종 정모샤나 따지지 아나마나 이다리 담샤지 토도 탄데니 탄나 다 달그리 카메라 체크하던 소지 칸티

야 년이비 죽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거 산지능전반든 이나 총우르크 롱칭거 운도기 감슴거나 총시 죽소치드 고디시비 디츠르카르마 납지릉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렘친 안지나 죽고 총총치 리트브거 죽고 보자지미야 다나 죽고 총총성마거영 공승거와 르근데 당뜨니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츠나니 연주 나총시비가 림츠 그 찬총을 이리게 나시기 용어리 와인 리드나 조금 총총 처마 그 십등 용고 십등 용자 대량 보좌 용그 나총시비가 슬림 생겼는가 조금 총총 제 로카 등 참미 허리스를 망하지 제대로 리시오 리드나지 나왔음가 원마일라 나총시비가 찍은 롤리타라 조금 총총 처마 럭실럭서와지 냠출이나 처모르 나 두고 총총 청마 선능 마치 하나와 돌아뉴고 리 드나치 럭실럭서완데 냠출 마시비야 원데 림츠 원마게 토니 냠출이 누구 럭신데치 영치르 잔즈소 아치 실코리 자르종스게고 리 긍르지 땅나 흐트흐트 담비 윤든남 흐치우 담비 럭퍼르주 말라야이 잔든츠 깔롱기 수그저레 지버셸 테세가 리 드나 롱우나 요노그 쪽고 총총 몽즈그 보자르김 등 산데 차르식던 요지르 리 드나 지 슈닝이나영 보자르김 그 사샤 럭식 럭실 망아게 토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쪽고 총총 창마가 로카 등 참니 럭실 럭사르와즈 쳇데고 리시요 리 드나 보자르김 그 측근 돈주이고 Yuandana dana jiwukin maadi par yang rangyilnda jardin meto yang rangyang unwa zhengjie cuxin korir tasegiya. Ri tanda lopchan yogonuga chuku chongchong manga zika sarcha lakshika chukka tan dastawi lakshil mungu zika pachira lo zung yochirindoka. Yang lo zung menuga chuku chongchong changmaga po jarjim dang santa tarung carxin donjuyeko. Yuandana dana jiwukin maadi par yang rangyilnda Jardin Meitu Jangrang Yang Unwaak Zhenjie Cuxin Khor Tasegiya. Ri Terengga Lakshil Ndengina Yang Chukku Chongchong Changma Ga Nargibga Lungwa Markara Nyambi Wakajili Jambi Nola Nyar Yunga Rewayin. Dana Pujar Jimga Tib Jinta Ka Wora Lapa Taray Datangi Dastawi Lakshil Mangazga Shek Yonar. Tan Ndengina Yang Atsi Hishazga Tsata Zongi Atsi Hishaz Mangazga Hina Ta Shigashagri Nangi Sa Renga Pami Yangmi Wujganuga Kiwi Shedimdarga Yakuzgab jangjuta ta shiga kachin nanga tunchen nar. Ri tan di chona nga tsu mazga chigi jagoga, kilunga ewa chigin jagoga, alangturga nita chigishtana yoka, dala suqwa mangazga shek yoka. Di hanchin ingina yang chuku chongchong si chona, shiga kabdi, jibdi, ganahtam shena ngani, stamshili ina nganuga chuku chongchong kangmangzga yang, lakshildamu mangazga jangtangna, chorangnika stamshi shepi kapsa yang, nanga incimga guni lakshati tangna, ta stamdi xig xonim dani gxi yoni tamuzgrela ning gis ta ring stamjil yangna ring disambi wa chang mangaz nikse ko ko nu chuchu a chuchu chung chung mangaz ga cha chung jina yang lakshita stam khui mangaz hi ju ta si ka chinari ri tana ko uchila nan dang cha ta tarung thang sing don ju yi yun den da na ji wu kin ma di par yang rang nin de zer den me tu jing rang yang wa chen che chu jin ko r ta si gi ya Ri dana shunin jina pobuchar jimga tisa tamzin ila tangdi na chung shi piga tsilim tsinggana nga dan jina chanchung riri gana gwa riyo nuga rikisila riri jina ngoch tsgarag dizgil

야냥이비 두구총총초 텅디나 종시비가 슬림 층가나 찬총 숨도 무지게 쳇더고 리시요 강인지 땅나 조기 딩저 티파 가실 리비 스카콘데 섬부인야 아리 조기 딩저 타우스가 차손지나 영 두구총총 망아즈게 년조가니 능 기스 능게지슬라 가신요니 디진터 실러라 멍러 갈라흐라 수칼린조가노가 두구총총 망아즈가 쳇더고디요노가 가스터 총총즈그라라 아리 디한친인지나 영 쳇더 두구총총소 카스텔레오노가 다 실러 아, 러스크 차니나 초코 가영스타그 차니나 초코 강멍즈 시팔란 덩제비 시팔라 카스탈리 아, 당아치 잠치 몽즈 조기 딩지르 걸음 더질이다 땡이 원도고이 감성거 알랑거 제스라 가시오노 그 초코총총 망아즈가 럭치크르 요너 다나 초코총총 망아즈 긴지나영 조기 딩지르 걸음 더질이다 땡이 나치 냠줄이노 그 실음 망아즈 정영 욕 더 욕세고노 염천 차스가 인지 땡나 텅디 조기 딩지르 그능아영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체인난자그 영나 실런디 년조가노가 조고 총총즈거 영 아크니마세니 실러 즈겐지나 체트고지시요 아리 데나 나총지마 디스틸라 영즈마 총지나 영 실러 년조가니 능기스 아다 조기 딩지르거 글럼더니 참마냐 지르노가 실런디 영 시기 년요니 년비쇼르데 요코즈거 정요니 정니 마츨 아랑스탕니 인지나 브달랑이 부터 이제 마찬가지 과즈 그리고 대령 체대지 실런디 신년 주의 대한진이 이제 조금 총총 조바 찍을 목을 실어 셈 콩금 못 빠지고노 대형 체대고 리시오 리 산총이와 티바가 찍는 아 조금 총총 대령 아가 시크시에 목을 시중즈가 아래옹으로 스타크스탐 질시 조금 총총 빠마 남지크시에 목을 나름 Nyaman bam se gono da niga che to go risiyo. Rigpi shkar kunga na ngayang na chung si pi di tang ab jen hii chwa ni achi di tang kur chi hi shan ga zi gang jin na chung cha par gata nga gulo no ga da jen hii ga kaga nyewan da ingi na cang ma nyam chuli jin. Da ingi na joko chung chung chu ni han chin ni chem dag tang girgin cang ma ga yang na wazgo yor gyung nga riwa yin. Di han chin ni ingi na shiksum je lo gra shiksum rjo ga no ga joko chung chung cang ma ma ga da tangi ji ka mi nyeng se ni nyeng ga zga jen dun yu guzga che ta go rig si yo. Rien da mo zi jen dun go rig go no jem cin jina yang joko chung chung cang ma ga shisil tar da ingi na lo chung mang a zi ringa ma yim lo bja tang ka talin jo go no ga war lag na mo zga ke lo ga nang gi se joko chung chung cang ma ga ringa ma yim lo bja ni da shirka tangchina sonjiga chikkali danjina lamjiga lamjiga njina gayata sawa langi datangi tarshingo nuga joko chongchong chongma magi datangi da jikami nyangigse gunonda cheta kodikshini ari dana chi tisa damzini la tangdi nachongshibi ga cikka chanchong dungu joki tingjirga nangashiga derang cheta kodikyo nuga shila nyamu ndaniga chichi nyanyu yel

야녀니비두고총총초실년문디당형등주위나총시비가츠크찬총동조기징절근하식등너랑저스라가신오노그두고총총총마그디슬담진이가나주주리십대년가요라 아리 텅디조기징절근나나총시마디실가영즘글릉노그실 아크녀마

시고노데 쳇고르시요 아리 드남포 자르지만 차촌지나영 디브진던데 땅데 스타위 실은 망아즈 데니리키요 능기스 따글스카나트 메나 나초 나총시 비가슬림 승거 조끼 찍인지르가 런즈크능 아지기 온도기 감성거 조고 총총 망아즈가냐 줄이나 조고 드나치 넘마일란드가 땅아 나총지마 데시길 영즘글릉노가 실아 아크냐마 시고노데 신연주엘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인 지나치 나 총지마 대체 영점 그 자린누가 그녀마시고노 실런디 년등들 리 랑노 시기 있고 아랑가 설만 디비 간가 남마라 지비 실라 녀문데 조금 청청 망아즈 그 녀니마슬 쇼니 고즈급 정요치르도 리 따나 포우다르기 마라 리와즈 요노 딥진데 가서 나 총시비가 슬림천데 년 큰게 조금 청청 청마그 조모 청청 다디치라영즘낭징거 조금 총총 쇼파 찌끄렁 노그 실어 샘콩금 모바시고 논디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찌끄 찬총은 이와 티바가 찌끄는 시주엘

0: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덴지나 나총시비가 치그 찬총은이와 티바가 실리 아리 다나치 티바가 스티커스 칼럼니 아나스템 건강스가년 당즈 두고 총총상마근 당즈 요라 아리 아체나스템 마마스가년 당즈가 아 올라른가 나스템 아레치잉거진 아 디한신인지나 영 잠은 가는 그 시중라 리중적진 마가가 영 년땅 되나 조금 총총 청마가 영 나스마 년땅나 제년 말고 되나 나스템 그 초나 지어 레리와파 시고는데 치치년 용지 리 되나 같이 디진터 나스템 마가 마가 년땅이 하제나 마프실라 랭게 중들마이나 마가스 젠조그리 디타나타 티어 레리와므노라 아나마나글록 손르고 티쳔그 쪼꾸 총총 참마그 하나스템 히누츠 참마 랭그니엔 코로나오노그 쪼꾸 총총아 잼바시쮸 티기 셴누그 고름라카니 다초랑그 카치 제브디 하르과 제슬 능기스 스탐지티 코알렌주티엔 시그 판토코리 리 다나 테랑진아치 쪼꾸 총총 제랑 강식크 셴누그 시중 하라웅라 스타크스탐질 세고노디 신엔주일 조코총총 참마게인 년비쇼르데 이고즈급 정주 능기스 라웅등 스타크스탐진데 치기숑즈 흐담지근 고은지가 왔음데 이고즈게 질롱이다더니 디나나 나치 히고노가 가네일그라 합샤 쳐즈게 조크요크 디스와 삼지기 요과즈 통고 리 다나가치 녀마치가 디릉거 나흐뜸디 영나 시종디 신년주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남스 롱가 리심즈 토코 드나당이그니 걸 투아톤스 야즈 아니 입지 된 타야 된게 좀 카나 까라좀 아 달라라 치직샹 당이 아니 그 라이사를 투아톤스 야즈 롱고니 라이사 따디 카나 좀 전에 아 달라라 치직학 탐고도 무슨 눈 쳐서 도나니 카고드네 수고 수고 찌시란 조합진 진선이 다때 끝적금 다젠 동아니게 메 주마 사디 사디 사니 사르적 돌적시야질 사 90 90니 담시야체 야브진 어더니 롱고 사디 사디 사니 담이 절리 사속 사속 사니 사르적 돌적이 친니 더니 어제 가자 돈니 어제 간더니 또 손달림 네 각순 선에 어떻게는 고 산이 죽든 어고 한국든 이죽네. 되는 없는 그런 거. 아까부터 진짜 가요 아니 어떻게 저랬네.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되는 그런 거. 아까부터 진짜 가요 아니 어떻게 저랬네. 영어 어떻게 하지 근데. 되는 아까부터 진짜 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그런 건데 시아 그런 데 시아 지도 뭔가 리프트 그런 선이 뭔가 정권이 말 뭔가 동으로 돼 소다위든. 어롱가 아크터고진선 음즈 조합선 거에나 아주 한경에나 음즈 아진선 카노니 동 동을 소답이 좋은 카노니 허리 정고니 말을 하면 답사했다는 뭐 때는 어롱스 에주스 에주란 적은다 총아자든 아크 총아 총아 총아 니 아블로 아블로 이따가접살 이따가접살인건 조지진 주어랭이 총송들과 카타 가르고 튼 조그즈네. 땡아 꼬빠즈 요즈네 롱금. 떠나 야즈네. 송데리 떠니언 카다 롱스 이주제 조즈 카다르 꼬트네. 아까 카다 카다니 니 아블로 이따 두살아. 떠가 떠고 랭고 총아다 총행아 집도 꼰조 지즈네. 카다가 주어랭이 셰이 가르고 산 조그즈네. 땡아 꼬빠즈 요즈네. 카다근 동즈 잡이 야야즈네. 아니 저 스테이지 안주고 나가면서 되는 아 제가 뭐가 뭐니 아블로 이따서 살아 또 올린 거 총 왔다 총행아 집도 꼭 카다 왔다 카티 카쪽 속은 저 집은 조나단 또 그래 아니 샤인들과 그래 약간 합친 것도 가도 가르고 쓴 적은 Я знаю,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не мог

0: 야냥이비 뚜쿠총총소 슈니치 디스 담진이라 뚜쿠총총 바마 남지크셰노가 나스타마시니나당아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카르쿵가나시규엘
1: 단지가 게르간타 로토남바 감자 나나 만타와 유자도 롭중고 로름가 유름맙데 중에 대랑 녀 나탐 주자 젬피 나탐 제 갑상라 어동 차라야 팁식님만 범제스 하나 나즈가 자로즈고스크 자로테 워모스모스크 워모스모디 워무체옴냐 아치르러든스크 정아옴냐 아칭이러든스크 총아옴냐 아치똥러든스크 데 년츠

0: 심송 전진 럽죽다 그 담질레리 너 샘라와송 럽죽초 롱우 찌그 야르몬저 랑니 쯩어동 안녕지 우데 짠남 롱우 찌그 야르몬저 랑니 찌회차 서트그마데 짠남 더뜨그나 따줄 나투 차르농저 고름이엔 럽죽초 롱우 찌그랑라 찌비 리프샤여 노히레레 짠남 롱우 찌그랑라 롭비 회차여 섬능레레 짠남 더뜨그나 따줄 나투 푸슴저 쇼송이엔
1: 错，龙母这个眼光的，我做怕米着你，老爹过天马个了想。龙母这个吉尼，我做给给吉祥你，老爹过天马个了给。得等那大日，我做没菜要挣钱的呢。大呢，我做买水喝米吉，喝下酒呢，差点我东北人的手拉着给。 나도

만들 작심 김종 콩나 최소 금종 콩 땅아 통도 금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종콩 송주 땅은 지흐든 젤

阿杰斯吉尔萨人吉尔杨克南巴提出的目德仁的是四个你东尼这个路的这个比赛绝不能等阿杰斯吉尔当阿维提森五十四个当阿维提森人了在乐巴里兄弟杰七三杰林森了三百个不是些 요르블랑 데킹게 제직닌 아메리케 버고 비 고틀 딘튼 앙임브셰 비틀 추친골 딘문 요르블랑 난제제 공스토가 야크브다 게 딘튼 더 추친고 요바당 데리 요르블랑 데킹게 디미 추친고 바디 딘튼 르그터 마시 혼제 친지기 티 차세 레름데제 요르블랑 난제제 아메리케 신진 틀릉 부이 단클시 비 다든 비 치즈니 와르제 디질능 레름 용줍시데 아메리카 쇼티 고틀 칸눈시 빈지기닌 티스터 신지그스 동위리바요 디지스 여르블랑 난데 린진 한스고 제니스 진침숑위 마이글라 추고 친구진바당 제율제 능둔디 여르블랑 난데 제혼슈 제주그땅 차브드그시지 니든든지르슬 여르블랑 데킹기 마이그 툴릉간 송돈 츠나랍등럼바 칸눈시올라 디능 진튼디 니든 인슨네 니퉁 니르글루 론지그버임바 송디 대리진 돈슨리 다룬가데 아메리키 담자 르그터 마시바암 뇨총 응을통나 뇨그자지나 여르블랑 난지지 진튼 르그터 신스미지 그초바 단케시요 여르블랑 땅 아메리키 니퉁 니르가 루다던 버 뇨총 진튼 고바당 능둔 쪼브 여르블랑 난지지 아메리키 조리 톤지 층미 고틀 참죽바당 여르블랑 난지지 총르르 동위 아메리키 생슈르 톤지라 고틀 냠구 람르기지니 아메리키 여르블랑 난지지 아메리크르 셔르 동위 톤지라 야치 종이 고체 더와 송디 아메리키 대마가랑 중사클 글린란 릉친랜도바 리 여르블랑 땅 아메리킨 리와 자뜩데 저바당 아메리키 침투 첨킨기 트럼프 서중가 저자치위 고틀 서지데 첨글이엄바르 특자비 여르블랑 난지지 여르블랑 땅 아메리키 뇨총진튼라 추고친고 비샤브르 아당웅기 곤정숑아리 트럼프이 딩훈지 끼쳇쳇더셔지레 그때 여르블랑 난지지다 덤비 치르니버 딘튼데 르그터마시나 여르블랑 난지지 아메리카르 셔르 동위 톤지 제고틀 아담지르지 제임토르 동제인세르

0: 维尼兹里深圳参谋第二期罗德里克西一次中啊人杨杰人能是门那那个主席巴登尼尔松罗德里克西一间坑部正跟跟科尔杰差不着西间坑部正里人维尼兹里深圳参谋大中波拉波萨尼都坑部正来关注西
1: 다동비치의승인제쇼퍼아메리키위니즐러르저치비먹든참프등스티위니즐리승진마투로등쿠샤무잔지종니아메리크트바리아먹든글출때리뇽트르양머지아시안남드홀디얼시로드리그세이다디치양아닌위니즐리제웅티미초진등담자브르티승진참인간크르바리
0: 디지스코미 탕문월 위니즐리 능슬 르그득시바레 냥카나바 탕디 제치 산지 렌슨 쉐 차르송 렌슨 디 솜르그바 완디 잡당 솜르그간 크르바 소놈 세랑 등 초목질 다르클 와시글로 제치부 다르클 와 응적 세랑 등 소놈 렌칭인 르긴젠 루미 제치 근현음 더 쉐니 다데무시

0: 왜 두포초 데모?
1: 데모 데모.
0: 야 두포가 대공가 참다니 고지요 누가 가성 자키라 군초차바 삼쿠지글랑비 초파세르군 고동낸데 스즈갈치커지.
1: 오 데다 좀 추마카니.
0: 과진치.
1: 제 양 참이 로마다 전동아 디냐 신타 포모 로마. 다 알만 잠바라 수화 알마 탄자단 체랑 툴라 수회 조모 탄자라 다시들라 거 탄들라 수스크니야
0: 아데 티나콘 체용 다스타다 드치칭 남나치 알흑친 드냠스 지게요 비몬데세
1: 오 과든치 과든치 단년이 가이 년구주 가이 년금이 주리
0: 아데
1: 어디 너그 지나세요거다
0: 아데 체즈게지
1: 어다오 근진어즈오 거크스니가 그냥모
0: 아리 마쿠타 곤토
1: 어 마레테 아리오 알라 세와 자요코
0: 아리 초 알라 세르와 세그테구니 초 냥시다 다조 나치 티코르케인 요나 초레와 센테코드기나 촌나리
1: 오야 지나 시게 메크바 좀모고
0: 리키지나 초 쇼화게 에 토포디미니 초 찬차마 치닝 알라 자지니 세게 찬차마 양제즈 셰콜라
1: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2: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དང གོང བུ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도라가 산속 세금가 세타가 다시 남주 산속 보용 디 와지가 소무즈 로추 쳇 카도가르스 먹시거니
1: 아디디 디나 크추영 다르타다데 시그남나 니오치리
0: 올레 다 통지모나 다 로영 사바리나 소라라 너무 단데 치치 때문에 통고 다 먹고 다 먹고 와라 통토지마 니 디나 시토지마
1: 아데데 디나 통지마 글린 세나가 안디 알랭 사르와자 아치 환수 치리와진 데 코티글라고
0: 오 야야야 코튼체
1: 야 디나 니크거디모
0: 야 데모
1: 야 Ya topunamba dina chamdani nga chi nyamg chik kazung cha khirash kon chu chab samkhu ji ge chopa ser gunu go donglen de sanje nang ju yel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엄마 그 법정 그 정식도 정식도 또 종이 채우나 엄마 그 정식도 또 종이 채우니까 지금 예수기나 쳤고 다 달라라시 또 엄마라라 자나다 그 다치 이게 돈 놓으라 좀 이따가 너무 마셔나라 예수 예화지 오늘 뭐
1: 된가
0: 대치 그마이 시험도 단대 줬더니다 좀 저기 누가 영 자나다 그때 영 지금 동고나 팀이 그때 때 지금 죽음적 사람이 지금 그 좀비 집어면 나라요 좀 지나 영 나와요 그 뭐
1: 된가
0: 팀이 나다 단이다 얼룩 딱 뭐 돈내나 팀이 딱 리샤 딱 상황 같은 돈 팀이 때 삼치다 지금 상스토리 아 그 학벌도 좀 전에서 단다 좀 데모 지나다 그 지금 던다가 난커니 게르긴 수팅 탐나리 지금 돈이 아 엄마 탐이 고사 지금 돈이 또 반다 있다 그다 지금 자르접나라 팀이 그 이 트래픽 리미트 또 같이 고리 대기는 나타 포맷이 지금 토너다 야라 지금 예상 침보 탁고
1: 네리
0: 디하즈니 또 다시기 에디 갑츠클람니 다치기시기 당에 통화되기 때 갑츠크나 발이요그나 대미 대기는 나타 포맷 저 다른도 총을 때기 대 파르노기고야
1: 아디
0: 갑츠는 나타라 이 크시 운영하자 갖다 갑츠크나 용 갑츠디 나타 또 그치 때라 지 가르마요 그뭐 때가 때장고 티쇼 왔다 지금 반나 이때 그때 인터넷 때가 또 쇼 타마즈니 티기 시리에게도 나 때가 시키 가이 그 답 장노 근디 또 같이 토르나다 요이 지마다 그 길긴 서서 있나라 야 지금 티 카트민 나라 티미즈 용지레 상크
1: 내리리리 리리 고마리다 실그추 아랑랑 합샤강 그 길긴 합샤티 가긴지 주라 합샤트 종종 덴바요는 그 땅주도 길긴 리리 손지나다 토마그 파지르 아랑랑

0: 망이 지 작성는 잔다 양난딩이 달라다룬 가스위 건 잔다 간다리오 근지 튼딩이 타니까 다즈가 통통이나
1: 야야 아 단디 가스비나 조건 대입촌이 다시기 아 리피아르고 리피아트 그 기르긴즈크 리피아르 작건한데 흠게르고 요트노 차지 요피고드 니브작타나 그 이나므나 런톤잔즈리니 런톤도 그 즉 시조도 똑같이 좀더 줄아 아또 담고 되겠다. 아디 하즈니 되겠다. 단디 이 톱총이요. 다 소문 전자 장고 단디 시스톤 강장 보여구나. 나타나 이 놓고 돈만 먹고 싶다. 다다 그 런런 그 즉 스티다오는 팀이더레모. 또 어디가 또 된다나. 또 단디 세르기 인다나 어찌기 다고 그 쇼킹 세르기 리미트다 즉 제제다 같이 들이야.
0: 어디에?
1: 그래서 제가 어찌기 늑대다. 늑대다 그 단나 다치기 탈립 지는 나 챤득 지는 나 님이 잔득 지는 님이 마요 그래 리미트 되니 챵지에 쓰는다 콤부트는다 다치 쇼는데 다치 니선 파이 쇼치 되기 때 마이 나라다 쇼 쇼믹 타이다 그런 본나 더 제이 쇼도 조기야 되는다 니 잡고는다 그 단디시기 얼어 얼어그나니 야 그쪽 그로 간담노 메토 칸하타고 그나 그로 리미트 나 하리야 타그상 그 다음에 땅페 칸라 칸상 그 땅페 리틸리티 해줬다 시키 시니어 카즈카나니타 할이어게 뜨가친들 삼고
0: 뎅가
1: 뎅고나 시키인데 최고노 그 게르긴타라타 기타 우크 마초크스티 테아테릭 디나 초콘 디미테 칸라칸상 시나 차르기요나나 디미즈 비게리탄데 예치드나 지니타 포마타 쇼 크촌 타르신타나 노름 타무노 야란도나타 지 테르그란 디미 칸라칸상니 시다노타 그 칸라칸상니 지 노름 타무디나니 지 캬추나라 요노 잔타 만다바 그 디미네 록트치리니레
0: 야리 다다시기 너무 그 샤이 야르즈 그 계승이 어떻게 다 윤딩이 된다니 그런 그 갑다즈가 망보리나 손가진 체디는 지금 들양실 그런 그 샤와라는 그 재성 그 전에 그 린센디 잔저 당는 이 당이서 다동 그 그림 대비 이제 그냥 그 남아도 갑다리 눈들 아니야 더 빠니 과든 시신인
1: 야야 과든 시야
0: 야니 그 데모 그리
1: 야야
0: 데모

닝이 텐데 얍추리 이고노 로그름 이고노 단 닝이 텐데 이즈게즈 지 소소라다 망아탕 준다용 하정거가 챔보리 리 다양 디츠강 그대한 그 렌선더 그 참바동 소송 그지 살은 그 참반더 레시 그 참에라 쉬는 그 좋을로는 잠비 등가 그 참반디나 시주일

0: 시라 잔쿠르 레자 동우그냐가 저세크
1: 대가 무시가스다 다 다와 장군들이나
0: 아리 다와랑 어떠니
1: 자 다와 속파 파트 자 녀마 자 템바 가다 다쳐빈고 자 무그마르 흑치비쳐빈고 다 용치기에다 마용 가드리
0: 바로
1: 어자 바로 어네 어네 야 용다 용다 그래 뭐 용기야
0: 야자 바로 옛날에 자 또아르
1: だとはいんとたちゃんもしりやにゃんまでこうとかあれれれにゃんかろひのみにまひぐね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
0: sangdik tagsi. Ari, kwar ginyanga sangdik tagsi segago. Ya dina tumu kwam tsu telangalin sin dinani shargang samba kopdigi koga. Tawa anya lema tagsi. Ya ya nikab demo.
1: Ya demo.
0: Ya demo. Ya tupu chu demo ina. Ayamding homu tarab jigar gyartag marum thela nya chakal Ayamding homu tarab jigar gyartag marum thela nya
2: sandam dana tum ye jona re
0: sandam zda khre ayo kara
2: Çeviri ve Altyazı
0: M.K.

0: 같이 말아.
1: 정문나다.
0: 뭐 정치망노 그 장용머리 강아 장용머리 그는 치망와.
1: 장용머리 그는 치망아우다. 아무시 그거 좀 봅시다. 궁금합니다.
0: 뭐시가?
1: 같이 장금문지다.
0: 종식이야, 종식.
1: 오드드
0: 동식 니통 다니 흐츠 흐츠 니 거는 데쳐 드메 노타나 마정 처 동즈그라 급장 앞친 아트난 데 모요 그때고 다 동식은 데다 장용 머그나니 치마노르 데세고
1: 야야야 무슨 바꿔든지야
0: 야다다 지금 캐터 희그 지역 희그 다지
1: 됐다 뭐시고 거즈바 다들 그 같이 도는
0: 네리 디낭 저 갈콩이고 아 가염증 무무 타랍 지금 야스트가 마루 트레라냐잖아 처라 삼바스
1: 오,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추치나 좀복고는 아조르케 시 뜨게임비 아조르카라 이와 타메지 근데 이 카돈은 부치던 가소나리 아조르카라 이와 타메지 아조르카 뜨음비 야종도데 아조르케 난속 동고노와 야종마 종송 이뜨 창위 자유리 아 이뜨 창화군우 그 창위 자유든도 독가 디 부후 가미 르미 자유 제디 종리 특자 소소 외태여 광고 보과 르제자 독과 예빠 늘라 속과 예끄나야 우조즈르케 나여 망가 오종나야 쳇드나 케드게라 화정거 증크제 특자 투게 지지 니마거 팀버게 장츠 제메 팽거 루니 니쿠가 사마토 샤트와 화던 루티 장위 우조르케 단치 비주제 단지 하나난 더중게 단지 더 참아 아주르키 양러리 아 우도 하나난 더중게 단지인데 아 우진 하나난 더중게 단지인데 쳇빠글라나 메빠드레 이노 휘위 작나 아무츠 아무츠 아무츠 더중시 비르카 원암다이 우크메카 원암다이 우크메카 우도 아제 따르터 자가나 유노가 우체 마바가 렌체 르데 피티나 안츠나 시타나 셀랑 바고 뉴무트케스케 키치쿠케데 안츠 미츠트크미야 고모 트타나 쿠아스나 크마나가 그시 던토제텔라 아 티타케카 아 솔레발라타 쿠타치와리야 티타케타 안츠 시타데타 트네트르지마르데타 Мэтэдэн чи нюу мэткэр, а рэнчэ рэ нюу мэткэр. Ойчэ рэнчэ мэдэ рэнчэ рэ на ангэчэ гунэр на гунэр. Ангэчэ тэхэл гэсэ дюнэ марэ. Тин дэджуэ гунэр. Ангэчэ тин дэджуэ гунэр. Тин дэджуэ на табу саму дэрэ. Ти табу саму дэрэ. Маку дэджуэ кэчэ тату чрич имэнэга, адачэ хмэнэга. Тхэпэрэ шимутэнгэ даку мэнэга. А муда кхтэню кумэнэга. Waka shunga da ku minyenge, ti nani muda ku minyenge ee tijiri ee. Ti ma kunu ku ye sacha tani ta ku minyenge chik minyenge nu nato tiri. Ti ma chik nata nga chinda ka, ti to tiki naga tsin juwe. Nga chika tsin juwe. Ti ma kuwa ta nyivi ni janja tato, kawa deli nyivi dato na ti to tiki naga nga chika tui tun juwe. Ta ringa wa ma chika jo na chukwa. Muhka tu ti tati chik tanga jika ta. Tati jiwa maare, tit khanara maare, tati to kuti khaya hai yuwa to kupao na maare. Jita kandir kaga nana, tansanga chanyir kaga, chikamishu nare. Ti hani nyi imba nare, muka chika ti maanye nare, ti huka ti na paame nare, tati ya, ti kuri gito waare, yaba shikara maare, ti kuri gito waare. Ti udu, maamba ga nyanyunga tonya yonu waare khaare. Ndi taro, uchi maamba karmu inji maare paan doka. Demuwa men de junga rikwa de ta honga wo zi niga nana yam sanche manga di gunda, chakanda, jamda temu manga zi men de tsiga tani. Tiga menga tungu nire, de zlu to tiri yinjo tiga yinba la tui cha tani menga tan tu zunu shiga tang tong nang tata maari ya khta gopu tunu tu tiri ya menga tang tani, tiga menga tang no ti nyinga de junga ta zi nire mang cho to yang Chichi riwi mango tama yodhi, rukha na, rungwa na, kanyi tu na, rangranga sa na, rangranga yichi kuchi tang tani, di li ju ga, te namba na zuhu ta, ngiji ni yonu, tang yitu ni yonu wa, mungwa yodhi. Ocha tata, uzu tsunga na, tsunji na, tima nyangu kupa da wka, chizga nyangu kada na, rukha so na, tkhtkhmi shini mungu, tkhtkhmi shini, di nyangu nu wa tkhra. Shungan jom shini mungge zi, di nyamgu nuwa tagra. Di takin uch azu rikha la mantra na tamo mayimba maa zi. Azu rikha ni la thai mai chan, harakwa di na khasmi yo zi. Shi lizu ra, lizu tongo ra, ngazu nyewa ra, yilzu samba ra, li nga yasim ji azu ra. Di riri la yang, chutanga menje aywa yuka, chutanga menje aywa yuka. Di chumanga aywa di yukche puka tatka kanra na rangdi jimbi tsakitoni jona, rangdi jimbi tani. Di
亲自当什么个地方咱这个脚头呢拍完了亲自当什么还这个台湾的台阶金币公布特别人就头呢出来地带给他地位出门这些不得托你就过来台湾的台阶金币公布特别人如果出来台湾的台阶金币公布特别人民就个拍完了出马了不管的地带给那一碗的问题啊啊南就是年龄的给就你看的那都没去过那儿我的你问的呀不管的给就是过那儿年龄的南就是的过那儿没去过那儿的那儿的呀李祖当阿祖当耶祖什么有那地里那样出门有这个公共李祖出那个送特点上啊他这是我的他说的那他个人啊送怀疑故呢啊确定那人故呢可送特定上次一个人物呢一个人当一个债务那一个人花个能多买的啊真的也有送啊等买那位置一个个送人送人可能你让大众啊家中的这个我送一个跟着就买了一个跟着就是一个这一个那个那里其他的家嘛在那节目一个一个过目这么大的一个过目一个呢完了嘛个五嘛个门站的一个给呀给你给我那怎么的给切片的过给呀一个一个那个记得个我都从我把个一个站着接着一个那个站着接着第一次呢西西中个一万嘛现在是其他八代里这个的话呢今年他一个站刚一年一个那个刚一年的等嘛一呢我都当把俺自己干事业呢，一个个头恰更是完治大个，因为送当完治大个送一个跟着去。我八个开挖个三七他妈又能跟着去了，得当头的，除非得你送的人，得有些人俺就真他妈人那跟你送的。这里吃了呢，多我个用，家用我用跟那就可以跟着去了。他们呢又能跟着去了，他们呢都能干过跟着。南四南八南个各块都是干的，都是干的，那有那干的去了。出个敌人就送的，敌人就送的。但这里是那有那个人这个，一个个人这个就要送。对现在就是那直接用盲送的人，说用送的人。大只的股，大的股，大的那一个人的那有那怎么大的个？光拿去干。公那出那这个公路的那个汽车啦，转穷卡，那啥啦，转穷卡，车啦，转穷卡，他有那个切皮松的，他里头那个吃的人呐，有那个哪里，有那个刺激嘛，就是身体有那，再回家这些不是，有那感染嘛，就那这感染这些不是，感染这些不是，啊，大菌这些不是。玩意儿这上都那就去不是土一就去不是玩意儿个大具体的具体地是哪儿跟着我都维修给一个人具体地维修给一个人记得给我都一个人的存在哪儿那些公路一个人出去特地门闸啊的如能的出关中路也有送来公路这公路那些啊白有古呢，白有热啊，但白有古啊，得古呢。宋人这如当生产，生产的呢，他所做过些个染织、厂啊、文吧，啊都是这那说话流奴地的。等赵都记等这，都记等这越来越不出马的。西生产的这些都记等这，要么呢，我个出家等。这位啊，都记得这位现在是我呢嘛？我个出家当这位都记得这位现在是我呢。第一步的他，我说如果那个出个如果的这，看这位啦，他话当他这边广播特别解决机会呢的，啊，解决的。他说他理解的有呢，啊，长的有呢，都得这个长嘛的啊，主要在说那这些个理解嘛的，那长嘛就是那，我个出家个该是苦路个。有些他妈出国入伍能安住的啊，出国入伍能安住。他说你这个这个弄啥的，出国入伍的，住的有弄那那，出八个住的个，得出国入伍能安。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크 그즈몰 한지 다든찬친남게 삼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진노즈만다이나 소르크민 정도겐 팅킹 워크홀롱 팅 참지 공회 상치용 제 대신 세례 라진단들 거버 거와가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니인
2: 아레티나 슈니 카르트 젤린 젠더 아신케네 젠시 응트 지르와 알와르 두리라 알마 스탐진 치니아레 참이 가선노로 헤라

0: 하루도 사토모와 노 만답질라 니처럼 심이라 하루란 소란 소모 카가고 존고르다나마 샤장도리 하루 주스메레 반드 그지가타나 난들자링가나 크란드송아 하루가 공동타제 린조제야나 도시가타야라 던다나 하루라드가 아치르체 그데모고 나트카자토 나톤다나 하루라톤드거세 아스테마고 니칼라릴라치 에스난다나 하루라데란드버데 노타그고 영제다나나 춤어머리 하루 주스메레 반드바 그지가타나 나트가 카링가나 크렌드송아 하루가 데칼무제 린조제야나 도시가타나 산토나 하루라 로그야치르타 그데모야
1: 하나로 야다야다고 너 찬도고 정어로로로로리 길정어탕 어떤디 성어정원이 참제걸정어천다그 따디모 처심어가천다그 누구디모 처친어여름원다그 지그디모 망아암없이도 조자초디모 흐먹어나가탕 어떤디 누구디니 하동어지에게스른다그 르고디모 가당가미 그만둘 심디모 가당모냐 칸코통당디모 망아 아마시르고도 초디모
2: 통디디 친네 통친드니 조치 레친디 소음증 반지기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바 세롱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힌 테르남바 촐 자히 데르시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옌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 나스동제옌
3: 촌친더라 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는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고 자통샤제인

0: 소문 오시길 원천
1: 소문 오시길 원천
0: 사랑길은 양주
2: 디초 녀르스므니 디초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와라 디치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층 칸 오시길 원천지 년서위 렌츠나 권다 땅차르승 켈치 년버 과전치
1: 다는 베이징지 디초도 얻는 인
3: 나모게 튠지 베게게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0: 진리 냠도 중국타 바르메니페 냠레기 덤규 야고 준대규 초니비 차토 겐게타 로진 클류갸바 독재 고친소 기니소 지주라 모투 동디 냠부당니 계급니비 미마기 개변타 대자 송경 땡디 지구 중국 초기 바르메 초칸니 시베 주미 지바규 시디 동지라 군디 당니 바르메 청규 유린 대괴 용화 제발을 겹교를 제교타 티니 바르메 계급타 미망기 사와타 포기 개변타 튕기 유지 내두낭유 미앙라이 바르메타 중국 빈대 자시라 로규 유린 된신 토그다 바로 송토 빈수 로람타 겹교를 제바타 시디 냠네 기사 튕아 타용신니 김세 계급 와르기 자조 로대 제와 땜부수 유바타 계도 냠용기 레왕 직등 소바 대비 뒤삼사배 초수 교신유 중국 초기 뒤증빈항 바르메 폐기 대닝타 시디 돔지라 길세 메베 갑교를 제발아 바르메 초기 토치시 수주다 중국 지기 자퇴나 지순 타직도 수주인 바르메 시중사배 뉴슈 유구 개난기 시디 탄 폐기라 군디 동화타 랑계급기 내추단 상배 첩시 럼로타 폐기 조람 추시 부르다 지신유 중국 롱아생기 철규 종합아 락다르 제발 군디 당디 바르마 주비 아시아 김치 계급라 고급 계진 고등 제휴 바르마 초기 중국 초타 초용리 냠레라 슝리 잡아타 바르마타 중국 변조로 파르캠 튀모토 준티 뉴송타 마조기 추세 토로 동규 리구 지기 바르마 초기 바마르 유비 중국 마조 제베 켈레타 대신 미네 대자라 세대 통신 시바단지 뉴슈 유구 견송 제규이 바르마 초기 중국 초당 兄弟 탐습체디 차토 겐기타 로진 클류갸바라 동디 타직도 당니 타삼기 대자 대링 송경 진대휴 바르마 초기 주시 시진핑 기대낭비에 콜라시비 주고 침부시리 뉴슈 유구 갸교를 시바타 중국 초당 총마 지도타 兄弟라 兄류 양대 유지 송유 제면낭 좁지 계급유비 조다기 짐주타 망수소 개공기 냠대 예제 망보로 명다 꿰바라 点把囊语
1: 年底年过，习近平给民马苏杭前面三十多松金图，明来了各苏区委随团项目。王毅堂王小红孔三给结果的秀语。这个雷空呢，比为那次，在中央人操办借用登组列群体，上面从就托习近平给登组公布六种谈了，得了解具体列群规制切片，中央台解构雷空去加起当云台列起别处，连接清不清楚。 上面习近平给邓祖公布你，就这三边党组用了兄弟级别作为集中区域一部分。习近平给邓祖公布六种谈了，得了解决你明个谈列请团结协商，党用给七十来根开启协商。让到俺习近平给邓祖公布这天，党组用给来团参观团规定当天，党给拆下了南北三百军区每班的团结了规定当天。 当个错金准备不错村，陆队习近平去苏西南北党中央去，有人新进前排马克思政路局西党抗日新组局团，有人新进前排马克思政路局西党其他的组局团入局，主席开进了密电，多谢三八团、三六三八、特区三八日团日不断团。习近平给邓祖公布出版了签约不是，中央团也可以来共计加起党员团来签排。 习近平给邓祖公布南团配送操行，马拉擦谈判，马克思政路局邓祖雄路批决动起，三对人性给立即开前批阅情，党独进台也可独进的局话了，我有几团人谈，普及组织给团人开前点阅别，我今真正都写一把写。中国中央政治局党总政协所以所长宣判，刘明军去。 习近平给邓祖公布你，习近平给推特三百中国科学电台制作人录及广播出席开进行跟拍。马克思人录及邓祖雄录批决动起，三对人性给立即开进批阅。提点团结读书进步贴了，让人给习近平抗力图阅。党给做建筑给不错村，让人党去，交通化了，你把图人力车轨把运用彻底，确用年党年用车就贴，党给有人特区谈，党点起主席的嘴巴马赛，提确用席特区规制难就别。党给三届人性给选择了去，俺为独谈点把的去把谈，党他也可别拆下了，陆军人性给重建拖把谈，陆军人性给铺就的中华了，作为跟送前阅及就把是。 中国中央车站部日本巡逻局局长陈启清去。 习近平给邓祖公布你，推着三八的，超用年当年终级别六千六零级军人级别超动他，日本雄鹿级不就是行了？宋振义军军级的。

0: 직등 소파 소규로 뒤럽게 낭된 균제 매발 표송 지소소 동대유. 중국 개요 매마 뒤소기 바르메 개제 냠제 최소 단련투 펑리 망와타 캡구 망비 베리 냠리 띵습도 동와타 짐소기 냠뇽 베리타 변주 제시르 진규로 흉리 캡토 중국 타 바르메 제와 공비 동와라 람디 진대 유지 송급시 명라이 바르메 중국 지기 자튼라 지소 쇼와타 남바컹룽기 타이완랑젠세와라 옹괴체바 주시 시진핑리의 뛰어낭부에 권라시비 최고친부실의 배티갑교를 쥐토 중국초당련토 니페냠리의 띵섭도 당리에 계급니비 침수리공기 배리라 군디동화타 제등우유탱강타 면허소중소기 냠리 갸시르 동두유지송유부시 띵중리 제체낭쇼유 바르메总统 명라이 제주주님께서 남대 고무치 당신도 배우며 미마바위 천수 도리나 대주 미도 표유부시
1: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中国中央七夕局的云列欧云借用四主席主席王沪宁起蔡居住宁毕竟图内部列七支部长西西尔塔接车南语 王沪宁起，年冬九个六日，主席习近平起，内部来了陆续人心节，集团参政难题。中国谈内部来职话题，空别谈，特意了错别，没人内没人怕了，再做些特区两面手的职话了，人不难选。中国内部来谈领土，也和内部国际明年特区的职话，特定话题中，军权七八谈，七夕天，平均一起十度动画。 我年的娘们来，他们说比我借钱天。中国谈内部来者话，军权没法来，军措所控被主角的规定当托，也可你比民办来，平定俺们来把中间去。中国金融四主席天天来给胡大兵队员接送一把谁？谢谢二姐。中国龙安村的蔡国军阿爸接给俺国足土牌的这些点的续办谈，空气主席习近平给物质化，中国你制作人路停了进去，结合多钱些都用的谁？
2: 你把那谈中国杂处你写的娘那个杂团团长的孟西涛做不起影片，你把来中国几个杂团来自送他几朵雪的都不受抗融时期，你把来俺公啥子今天中国了俄国切片切过点那边都就没事，中国小单联图娘来家几段话谈，空别谈他的娘就给日过休息月结送一把谁，王东峰说接着拿小雨，
0: 第一个问题别别念书。
3: 계급기조치宣布한정기제주주니진가조山东青岛수급준비개군주외공세구지민의青岛우소기구소제고로쇼바마세시세주랑유바시한정기조치시진핑기개군주외공세중국로공비동교로제대통신랑시유바타시계기마조킬레기중국교류주고이타팅럽진기조주랑쇼배주뇌바개진준비제바라켈렌팅마낭유
0: 中国军队网不再拖延控别了军队东西一把谈，首先拖延汽车国一驾驶的当天，怎么的变成了叛军准备点修谈归属给中山的交流了？解放军备公司控别永久了，加起为出门了扩天解约。中国罗定局民航解放军备公司中国的马脚列大了用了谈，军产行控别主角的解决了彻底。推木托，你们的杨杰给制度点被中国的对国系送去，韩正给全国系队员提。
3: 今年中国在最初的进步，两句小决定。解放军备公司中国的马脚协助切入当天，表列给从所谈协助扩展协定，三米线把的空白给拍干三百多个。年年团队人不给国格三百，他们也不小决定。解放军备公司中国的团队两面定十多当天，推木头扩了十倍，针对给你们休息的动作提醒。所以，三队空白给扩了三百些，两多对不提醒。 解放军备公司中国三队的天空配置抗力解脱，六单阵列俺列点修点不谈，俺列损修点吧，俺列战术点不点不建议，三队空配给扩了三百些队伍。新年国营两列给南部三百些点不对不提及，解放军备公司目前呢，团员及编组的去年呢，国组的国营两列给阶级编组给扩了了松江塔吉多些年。
0: 推木头，考了十倍团队指导他，扩展指导，点不永久了，松江下关系的能源。韩正基，中国的托克的派出所，国营南边怎么的变成了给组织不谈，考了十倍推木公平了，滚地动迁，结构化给起来给，你别娘们来解决了七根建议。中国考了十倍监控指挥公司他六单阵列，娘们都一团团三百九十九团队员。
3: 解控准备公司将目前呢，中国的马脚七八趟，中国榆林十九县的，中国阳新加七百四十地坨，空平阿里拉瓜托局热瓦预计电能源。

0: 第解放军备公司国际明年青岛乌索区解放军备公司团中国的六大阵地龙安县中央办三八团总局的超速局级别决定做了前行。西乡给第三团，各级职属解放军备公司提醒解放军人给从别团所给团所没团结拉上，乌索南小区不是。
1: 나무 최딩기 양덕님의 뒤에 피규르긴 도장님의 뒤 단달 굉장히 센심 없더니 그냥 룸딘의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리 냠자 아니지
2: 디가 레코네 비외 내추 이래 년수를 키에 제 주주님 비외 내추를 신은 어리 초원에 이래 람익배 초도 각도 매바 쏘고 잠규 어리 总统 트럼프 호르무즈 초가 제 주구님 용서 고지규 인시 주바시
3: 接近农民在居住年前些的参与，年底他们空谈却不占满些盘了。纽约从所集中行起，到我东北的自主区域，杨伟马俊农民推荐人工体，这真是的阿国伦敦区团成就两个阿新不谈，恰在加进阿谈成就第二年新不谈，到我东北的自主区域伦敦布伦特马俊农民推荐人工体，这真是的阿国伦敦区团结谈成就古初新区域不谈。
0: 차세계정아탄천조레고초승규바시
2: 생길린게 콘세 선조르냐드 슈케 덴즈완게라타 바산람히 레젠겐 군안게 참취라시
4: 메메다치키 만주 라바르 추기지
5: 메메부치키 만주 르부르 추기지
4: 추추디치키 만주 추주 렘바르치
5: 각도 국계 지중이 모치 신세 렘바르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娘州人民之外的恩济点点杨森西体色出康西体余体民难用我气米日康体经济也界党推梦不变的中华米日体索泽内斯党独秀内斯日王内斯建议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nyamle.
2: X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
4: Zemling ki tirin kasan.
5: Sengli ye gong kam sa, xiam le zemling ki tirin kasan shibi le zhen shugu yin, teng di le zhen ki nang tun zo ni.
6: 中国苏中期中这三班，老二日开门西至贵城厕所脱裤子全部脱别过了他。七九从端端边边爬过他，端来给上级官司推拨的。七九给中国边角的泥修贴搭档亚本森比过了。中国边角的皮鞋他几撮电力用啊，七九贴，迷茫给地基的松枝切与几笔过了。
5: 查这证明重新拖AI团队了，吹都出不切别过了。阿拉几个团中国人类的，可能是比少量人类的标准团球为过了所以。下面听听李晨跟南团西部长们先说。老百姓的梦想只管针对年轻人，约翰尼斯堡主错不谈，可能是比几个团社会艺术专业拉什么的，人数从不十几拉什么针对那些有不信。 这么做，中国企业家的艺术拉什么的，来这出借他，东南区的，卓南区区，阿里来区区节日，人民金主所贴布的团在集体团这么团签约不谈，中国苏中国创这三百了，金秀不忙不一万雇员，这么做人，罗国经的这些团，三年前的协商，俄罗斯经的出席节，中国金秀企业民营的是给，各自领取所缺员。
6: 建制团联期间，中国企业呢，老百姓的梦想只管做中国各国军队啊切入钱不谈，切不急。三年提给创制团在跟内部谈，年终嘛子，集团给协助接了体外投喂财经团员。中国企业呢，老百姓的说，老百姓创制价值当年，团在江北启动钱不年，三年提给各国谈体外产品团在谈，协助他去休息节扩团钱不巧说，人有的七星有几钱多。
5: 宋基曹斌针对他，他的组织团所证，昨日起，开工前不送了的命令，来这春节六个前天给重建针对签约不行。宋基家族几位所来参与公司，给其日中的今日管的业，老百姓的所来经济出在短暂的托不一不谈，团队的梦想谈，针对今天马拉松推上一步，创办了毕业动员命运被多少七张一步。 三年提给，不农给满年拖长一步进一步。六个经给提起了，透过体外妈妈几个月级转图。团在咱们这三年经给女不一样，中国起来给，创办了价值动员，代表了开心些多交流。宋基筹备，老百姓的马脚前年，团来领他单位组织军队，扩建了后来的解决策划。
6: 这段切记，三年提个了，所讲的内容呢，三年提个小区门那了，落在所讲几个月不行。明个了，团里领给三年提个来水多的菜，价值高就咱们三个月不行。中国起来忙不是个，领前二十几个创制，直接给六个人心疼，年终嘛呢，总被几个小区几个热话切入钱不谈，切记，中国起来呢。 团在给补菜单，小区门了，俺所建的内部接了，体外忙不点点，创着对过去有几点多。来这春节，起来吃这批，蒙西只管立了仓位，贴工给中国马尼尔起来忙不是个样。老百姓的领帖，老百姓的创着设计开心些多这个月。老百姓的人针对那兄弟谈不赢比，山西金标为了参加参与公司及业绩业的简单单给三个月不了。
5: 铁矿公司提了肯尼亚的唐赞尼亚、尼日利亚所几个多，解决不忙不一边。第六，FG的创办人阿维价值东西有几钱多？简单单给，中国企业呢，企业多从业七大天，特别从所干部扩团七八年，各国大人阿苏七八巧说人有几钱远。老外团在了别想呢，企业呢，三年提给创办人瓦占谈，撇去东侧，团在给部队所提给浪子西日松。 团在当确实立即签约不行，公司在这边各国的新年所准确的团在提三年提给农西团陆续撇去签约阶段体外产品几个月的限度。中国企业呢，团在这么做脱，几个月脱都不提到呢。蒙西这个铁布呢，老百姓的经济压力给各国养成员，这么做给各族企业拿收入，老百姓的蒙西这个收入跟过了完。
6: 马斯莫勒以三个月之谈的契合中国第一孟西职工协会公司批给我们在退不穷年FGG孟西职工组织提议中国两名接下人进入日期的月季制度
0: 第六村土可乐市北岸松阳村去女婿七十三星社会启动土堂国库卡托了松江人路国务地方所给金牌责任给编就了母体书金所信月给中提我中国大瓦塘不能安排派的其中南镇推村不来母体派月期间今年就谈一些明年中国基础村屯去村村扎当此为托年可乐市北 扩展其他区域中国苏州今年集团针对内部文化马赛重新托中国编剧部队特别配给周围以及二位七十七月别文件接不上中国干部级别属于年退用战前别城市联文办年冬革命艺术资助旅党我谈不能安排派中国七十东塘南镇一个高速青年我所用从其七十东南镇去人谈同步了 国土通区的青年学堂前往给他们三处四不提推送不来给这中央谈成群松帕罗塔帕车当我谈不能西北盘来给车长来我谈成群西托了青玉不是当我安排派中国大人七十多南镇当我松对马的国土通区的七西来给玉不是 屯内给国巴提国立市北密特人员给国库谈马脚起批脚谈屯别中国七九从屯去城西文办里给为国间开前西金别文件七个月不是彭博森局康去内组别是 AI 子女蒙西组织去策略给中国参加屯子用从拍局的规体切不谈人力不谈自国直接给其中南镇拍局里给文献退不平月
2: 当我安排中国老镇去接七东推村不来，记录年冬革命中村旅村去拍摄脱序什么谈，自古谈罗拉七东拍摄年冬革命就旅村去脱序什么解释。马来西亚新州日子七八托年村别话，中国七东安排的概念，中国编剧谈团来给艺术文员，中国金融给七东拍摄高速前不谈，南镇阳七七拍呢，中国艰难给苏州人来这谈。 除个提前检测周围团列扩展他扩展扩展自己批给了并不投票。南局这边团列开不公司，中国启动起来吃，体会点不远。李老在他为首，龙老所团在台湾谈不来安排，启动起在拍摄台湾公共投票。牛津编剧心就看起年少男，为啥是可以启动团列？可能是被南局明年拖了几年。
0: 可能是被江多谈参加团结的国库安慰切入侵，又不是中国推广仓位团列这趟谈细菌进去，团内立即定别进去，南局人工派维修金破车对接给中外邮件，江多南局这些谈 AI 拆迁所团结的人工针对南部军团安稳局的文件切，又不是。 从这南门进去过不远，期间研究的中科技术从团秘书级开启第三十个月。当我谈不两个安排，中科 FGK 给开了七多南镇七次国通区的七级塔，前往集团三十四年，陆续给推送不来国通区的七级来通马的电话贴，推送不来解决就改谈成就你派月。 推送所中国一向下轮南镇滩、玉龙南镇、拉丁米林所社区区，其中南镇的拍摄场嘛，常年人烟是有不是？湖南各级村被延续南，从屯绕的南门进去，曲江北村这拍摄区，年可南田岸生活滩，三他村这军团岸加七十七年，中国七九村屯去普渡国别南部七六修亲亲，有别文件七不是？
2: 今年也编剧是为开钱，是个外地。中国汽车从团去批确签表，南门进去从团绕的过，过了是被从团拉索了门西店不行订阅。中国一向下轮南镇自贵托，从这店不做不满塞。FDK给客谈编剧从团眼里几个切入虎大单呢？FDK亲自做别给客，我不就我送了过车砸车单元。
0: 其他不提的，去可乐市北村屯拉索园外地沟农田土边边，文件切不上。中国人怎么能去说着咱们一百万岁？体会怎么能去穿着西干烟？城市里文吧，到我谈不恋爱牌中国人自己钱呢？国通区的车间谈，东东东街南镇切不提，推送不来，赶紧你说谈成全安排了不谈。
2: 当我安排南镇去采，赶紧你去走进谈成全安排呢。当我送对马推送不来，就叫你让咱们把它约不是。
6: Nyechara Iraqi zongdong suba lashiti yibi jintu, nyedong nisotu lu kuala shibun zhuami topdaan jokyongi turim lingdi le shuxin. Sargui bi chetun zinzi tangli nanggab, zhonggui tarbi dangwi, piki la dinin zhuami topdaan la gundi tongwi laklin ni ngakju chawi bishi riji zongdu. Lashiti, nyamri gizogi piki wangji zhagdam la chunjam chungni, longa shichu korwi gomdira. Tadingi lingdi nyewa tira tunyi kejin dingyu. PK의 관제니 콜리시빈 조아미 톱단 쥐경 말라기 시즈의 가딘도 교류교 롭다른 조스메비 치부타 로다 통주군비 김장 티신 템부딘비 긴기 소딘쇼르위 신부지에 참아라 시즌 조아미 톱단라 뉴스포비 강의 최신유 PK의 관제니 초도 미룡윈 조아미 톱단 시인라 미리 소소타 미룡월에 참아라 벤조로타 지초 징니 첩시지에게 피계나 념슈 치비 완제 유바타 피계를 리긴비 완제 유바 피계기 총지 롱스 치비 완제 연 유비 문제나 와시 라시디 디나 체리타 라제 벤조르 제 초용네 피계 동규니 조아미 톱단은 긴송 치비 망도시 응원에게 피계니 미자와는 진부시 인구신 피계기 완제티 민남기 균댕기 초에나 응원구 라시디 지속이 야르튼티 니바르토 지속이 창대타 냠도 규규 텔렌도치 첩신조 교타 지초 주용 망조 리규제기 총제 칸제시 인야 멍시메비 파르난기 강상대 부른 교시 기급소소용이 바르토 게난기 창샤민비 내토의 타우치치바라 흉류 깊디 지만 참아라 피계기 총제 롱수 제토바라 게린치 규시 송난도 라시디 디니콘 중국의 첨지르 용텐 송부인신 첨지르 용텐지자 총기르긴 조준탄 멍시지구진부로 지초 피계제기티니 중국의 총규대비 야르게충화 통충시탄 공기 중국의 토림럽자탄 천십지심망부로 독심난신 공기 중국의 표도중의 럽스말라탄 천십기 돕슈의 이민침부나오마세 중국의 대관긴송탄 롭스 캡디 냠신 소지를 토고르 치바 속이 티 랑비 춤제라 나주 양나오시 라시디 중국의 튜니 캐진 덴바단 슈긴스바 미남라 파자 서문조비 피게 중원디다 덴자탄 딘링기 지소 코리오지 유비 카라 중국의 미만니 장우기 시베타 로규 균진 체바탄 더동 제도 덴비 중규르 튜니르 체바제리 중원시 지지탄 공기 믹스가네 중국의 타르게 테드부 신문규르 중원니 표도 중심 미만탄 셰류 지군 지빈 구지부탄 카치더메라 중국 미만기 구지파라 겨겸나 로덴 규르미기 갸브규르 체브더냐 카치더 메지딘도 콜레시빈 조아미 톱단 최종기 고르닝급 라시티 중국 예진저원 리규타 조아미 톱단 긴송의 군디동원 배준라 채퇴응악주노시 다딩기 링티 디니르원이 중국 켈린티 락더 치비 자주 세부시 리지타나 공기 이라기 냠뇨탄 송지기 데비 로주자 가시신 이라기 먹추탄 각동 지구르 루지기 동의 체매 양유비 시드타 딘리니 피에기기 원주 차긴타 피에기니 조아미 톱단기 망도 인비 용서로 서무 총유 공기 이라기 중기 최도 중국 계전대비 누부튼바라 체퇴응악주 나와타 뉴규탄 멍시 지구 속이 겹구나 중국 자치 겹균 나와라 토지지수 유인시 송도 라시디이 티웨 토뇸탄 창디 냠레르 편비 기지 디람신조 규로 지구능기유 공기 피에게가 완제티 미지 용기 튜무기 완제시도 지구벌리 기금 용시시기 게르주치비 믹세기 완제라 지미룬시 송바심 공기 중국의 야르게단 타르게 티웨체와 용의 민둔시부단 첩지 기급 티웨망와라 중국 변조로탄 첸제 징내지에게 피에게리 펜바 톱톱이 저와양 지구 유지 송도
7: 年些矿四边空城当期给及书记偏的大爷三个月的七天接着谈连几个人一中国的各位农村都拒绝不他空气他今年人一个三岁的别的地别层之细银些送给不是有人忙送矿偏的大爷中国的层之厅堂不切心毕竟年广东起深圳派他天内接样派对云行部的各级七岁堂快乐是被落脚给出席的投稿期间四边月日小看起七岁民的矿期中国南边停着进行我有年代了派他年不年不是厅堂不切不是矿期中国南边停着进行别人就去派他他层之也退

0: 问吧满岁，边角皮革谈及错电力内部弥漫给电子碳松这几位团呢，体外感穿过有机松多，偏的大意，中国皮革体通的排松脱，满期错完雷速动完，没不吸引吧，俺来用错什么穿？中国盲错经过苏西严重，给克给皮革过零个，长眉轻仓期错完雷速清白过零话的，眉不错，微碰碳生生更用话谈。 他们去各处国一趟，偏见给电棒签约。他前拿选米入错，目前三米配备六岁苦个谈，作为前景偏见给排通接托比吧，俺来托南穷西送一不是。偏的大意，中国偏见给人民提，变做偏见动画谈，卡是为制作给米菜人，你把图送这去归路谈，给个偏见动画谈，迷茫给从俺雷速动画人，你把图送这太空去归路，俺错了线索就越界送一不是。
1: 天内大意，中国有人给米菜谈，龙岩吃过，提前卡塞顿别，偏给特聚节了的呢，来团开钱了，滚地大月。狂我陆基新集团，龙柱茶给推出呢，米边几个场所被准公共谈，女书记闽南了拍下什么下月集谈，狂去铁达银别忘去，中国的你存在三对谈。
0: 温吞苏州，蒙西镇国，城镇边角所开矿区，可能是被温吞读书所开挖的呢。中国南北停热前了，约了给新疆南边七人预备，南屯拆卸热前松土。况且中国偏界的人民了，俺做了边角偏界东区的二百多基础的米菜开塞谈，送这七个不谈。 给个偏界东区铁通的牌松土，迷茫给从俺雷速东区谈送这七个月，罗州扩张区越级送一不是。况且明儿给及突破越南切入中心越南，三这期东都讲杨思通个月，中国的人可能是被电令他，俺们嘞偏界借用为读书开钱行动口信月，中国充满人路特别复杂单呢。 俺们这个做一个网站了，送给电不钱吧，俺去去过年日记谈。况且中国通的派出所给及接诊谈，给及职位现在才写了，正确级别门写托。另外谈春门前呢，每天别吃些，他就去过别，年些几个月。中国俺们来谈推门偏见动物，提前给科给打完了正确级别不说，打完年些级别贴，听个怎么能给我那句呢？
1: 开讲新都计划是用不谈，可能是比老早给科给伢们来了，管的东西，中国刚才那个体外全部短信越级送也不行。偏的大意，听个怎么了？我说可能三些忙怎么谈，正规用怎么去个提示也接谈。况且，伢中国人团队去问他，四片谈，他那越南给忙错了些题，越南话体外忙不。
0: 台湾的国产的中国西多塔，桂林温州特别热，越级送不谈。况且中国另外忙怎么去不来？卡带图没啷不谈，俺们来台湾忙怎么去不来？小卡去那卡带图没啷办？平村镇角忙怎么去不来？人家给丢了线了，真给去见面中。中国台湾熊产路团去给急诊了，中国了工地动起，台湾开港去为那个屯边去给一起越级送，是不是？
2: 加尔梅博士草编年前了，加尔梅柏林图，查真泽姆林草间错呢？苏州雷里滩查真滩南国的团练内容为，你听明的忙不？每到人流给团长们见面，偏见给特不啷么明呢？吹多了钱又不行。从多了修改南基永吉部队文件钱不啦？俄爱的你，城镇给南端出不呢？俄路泽姆林给些永钱给过去巧手就行又不谈？苏州雷里呢？且开启为偏见钱与动员是。 中国二爱团安溪边角的两支丁色兵员的工地单位贴，内部贴完切完短信又不行。不是草编林正林做给主席华东去，民宿居民团练拥有了偏见作为团长所列表间，是永建给过去切有贴，俺的心偏见切有贴过仓部玉米的土鱼。贴那年，苏州可有贴，俺的团聚切有短句就是。
3: 听咱说，牛津校友可有谈多呢？说来可有了，参天间谈村镇土别人心，体外切瓦电鱼别。民宿居民江大的谈，人就切有了体外间参不远。说着呢，过去个南部县人不嘛是，江大的个南部县体外间饮食店多。华东给春节米连根宽的主不呢？可有了宽林别派人运到修建中心又不谈。 中有了给人女店被春节米当做了谈热搓的手艺，写错了女不娘这七个不谈。
2: 로드 제고르 말라기 초르다 규 주제니 외캄 직딩기 지용기 시절 문규르 집이 속신시시 마음비 주제 미니 라제 튼제 깡부시 민바라 체트 냠지기 말라지 인시타 공기 체제 말라타 AI 송지 딩습치치 신의 퇴용오미 토기 직류진기 니르주 문규르 체토 탈룰롱고로 보시이 중국의 주제 미디니 주디 산이티기 냠레 로드타 냠레 사르드 체규로 진동 군디당와타 주제 미 탁주 취시 심주 사르베타 체린 최다 티신 총례 진도 규주소 진교수단 유지송도 AI 퇴례 규주티 알리바바 초비 주시 蔡中心키 콜레시뷰 첸제 니치 키레 친뷰 멍문보르지다니 AI 소전组军 치신 유바타 真子一些许从不切这空呢他轮马子东宫门把钱呢阿国同居了解冻怎么行就用于他都母体拍就直接谈空地家里面谈中国尼国立西部所准理的一个几个偏心性病问呢所这成绩谈团地居林的成绩所来南北成绩见不清于不谈 AI 你 청시단 카체드 메비에 퉁군 티웨이 양중규르솔레기 AIPG기 멍시 캐진시돈 교규지지성도 蔡中心기 AI 이진부지문니 청진직딘니 무일론지딘도 폰규르체규디심 마온비 구급니 추지미 코나르 유부메인바라 무시변조로타 저와 유비 꾸유주기 남바 유제를 라리유 솔레기 청시 창리디버디니 AI 이 퇴제심주사르베탄 퇴기수준 뷰제십지 체린 니르균 리규르소기 루지수 누방알리치원 뒤투비저와유 수준리리니 AI 이치 명운비 뉴슈딘비 피게기 카조 제시돈 규르시지 송도 다중 랑고르 초비 토담리진 조기 주시 아부모이 중국 처음부터 다중기 퀄리시뷰 사르드 말라기 춥지 캐진시도 교류 다중기 중국은 자르미 피비 시균 치슈기 심주 사르베디네 조유바타 소괴바탄 년제 사르베미는 솜동리 기유바마세 중국 킬레망부탄 냠레 딩습 제유지타 공기 윤도원 요비 총지 코리오 중국니 칠종기 총지 캐진신이버만세 라제 스타르드기 중국 캐진시돈 규르신 유지 태가송도
0: 아랍 초초기 최빈 야마시 니시콘 중국 서구비 이토 제지 탄린 지급 어중조대 정화티 편춘 증조탄 편춘 능세러 티주미치바 니기니편지기 도시토조부타 초니비 편춘기 띠웨키벤탄 정화유비 내툰티 통드파르숨토 로댄굴밍암 편춘갑결식의유 어중냠레티 콜레시비 로초기급 냠레기 비춘토결유지송유부시 야마시 대로니 중부탄 어렵기급월 친지정화주니 로등주코르웨 로시인비 초니비 중교러 초비 포편키조대 정화주교로 슈신규 중부탄 어렵기급월 기념레티 기변 코네티니 섬시치부식민바 창샤기 피계조대 정화주교로 민내 피계조신비 기급러 판륜기고급 망토동교대인시송유부시 中国滩一级级泰达苏一时边角冲吞严烈亏缩各级蓝级严准南产了别下年也么是各级蓝级严准起出国滩给各看给别给特举集团丁色切的而中严烈提最近期冲吞年可追滩级点破了各滩米特不行女女个长嘛城市间给出国所给顿车客控诉军车米巴改给东国的滚地东国银系送于不是 야마시 규직 람지 키좀시워 어종냠레레 어렵게 급기 서법기 탑주 내법티 몽몽진진키 변조탄 피계기진탄토 교류 조니뷰 냠토 준비 조거탄 냠레쿠 딤주차가 소제 말라지기 어렵게 급디니 사콩 총툰탄 마조 계지 코주 코지지기 디네 키친시도 교류로 조람치신 유지 송부시 야마시 규제 남직 염중키 초구 편춘 증조 체규 멍시를 치바타 니기니편 미체도 체디 규제 남직키 좀시워 어종 냠레기 튠레 냠지 띵섭러 군디 눈댄다와타 서구기 군투 피게러 람대체네 편춘 지투기 피게 체시구유 어렵게 급기 장외 피게기 구구타 탑주 미체를 신내 대춘의 편바 띵디 토바 체디 콜레시뷰 변조 내단 출기 내법 나르웨 토르동 구시 송유시 야마시 어중키 라단체네 투셉사바 초비 어중키 레왕직툰 초보 두신 유바 티토네 초니뷰 투몽 피게르 군디동화탐 余人电力塔，他给用我级别土木器森段文员了，给个看起逐日定价塔，南局定价，南西更多，城镇建起出口路，根据批给所，可能是标准新起，电路了开的脚板，恰就给组织干起越级送一不是。 也没是秘书干的第六道阿贝刺激人来送，中国FGK亲自找我组别结合我中文送了，国车砸车给其他超远的拉达起各国领域，况且听个松江人路给超龙七十周围给中国，国车车辆当我提FGK监视前门那边，阿拉给客机起来看起，中国船只前波罗修够了，让人头难。
2: 三年底的，昨天见了，规模特别大，连续给各个丢个马赛，可能是比如好像给各个变焦冲突严厉了，凶乱特别热些，算有不是。那是目前民间的三级把的领军投机，绝对凶做民间开启些的事。那些对马的差不破片，国的民间给从前同阿的是南北看有不同，那时候你天南跟南北车些些。 金不谈给把人那数千不动个月别，均度加出了两千把的周边给给不提，两千怎么想的？明确七把人民主革命情绪。那时候给俺金都出个什么所谓的月别，俺认得的七角数两千把的周边，俺的人一给捏住穷穷些，尤其些月不是，俺来呢三千把的给随军团来开进个车型不谈，出去给金山忙不是两千把的店内做那七个月。 伢不明年我是给伢们得托，伢住牛啊，伢呢伢住跑马的那年，伢们都加速了九年，马年七个月不谈，天天都是在打了拥抱国西几个月不是。人家的王位伢住一百天多年，加速了九月拥抱忙都当头把春节月末，我伢因为落些人，给不谈改变那数军前面把的七十七年，出生天地出道都给不谈，年轻给朝王王真七百军点给来个提的刚刚七十七月。 那时候代表伢不居民问题就呢，说不定就提清藏几个策划团提个的职位员。那时候给开的家族人专门他们呢，用不面积限度。那是目前民间给四个参加呢，三年提给面对面的沟通，特同中国民办人员，抗日不年三七八了绕脚的期间，中国民主如何卡，甚至双个别容易些。
1: 那时候代表伢不居民问题就呢，说不定就提青藏几个策划团提个的职位员。那时候给开的家族人专门他们呢，用不面积限度。
0: 伊朗总统费兹西吉扬克年前，极端团出动十七千个，伊朗伊斯兰主义扩大猛起为伊朗他二十三世纪团结起，每团结一个他。抗体，而且伊朗民众给开完了自古的清明去确实没有了，十七千个人是谁也不是。
3: 三个人的公司里曾年终休刊，密码告诉了他中华人。李曾经困难看，吃不吃的那些。下面两个人的模特，我最吃了么多，估计随便李曾先打那么三角那说。第三呢，看上去睡觉的音乐。
4: 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听乐团，是不是给车站三不同图片，落地不能瞧。
5: 前我对讲吧，擦糖啊，这牛肠牛皮呢，第三呢也偏到越是。第三呢。
3: 看上去小不多月，
6: 谢了，随便接了啊！恐怕也别别人呢，最近老几用途个是。
0: 那个主队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来越多个的单。第三呢，
7: 看上去恰难月。
8: 看你一娃去呢，听过杨家的偏学动图。
9: 结果姐姐隆重杨世谦呢，第三呢偏多钱不要谢。
10: 第三呢，对他那么贵的托囊钱贵的，千万细心。
11: 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第二个考虑，俺来亚东住个是。
12: 第三个中国，俺做厂卖，俺们都送工钱。